0: 아직 다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요.
1: 야, 잠시 겹사해 봐.
0: 네 보고 요새 겹신으래.
2: 문에 잠도 와.
1: 장군의 비진에 비해 얘는 위셉시에서 삼치.
0: 벌써 시야 가르쳐 봐. 비진 종도 취득이 쇼네이. 보모 롱한 리.
1: 장님아 쇼네 친구 아유 승비.
0: 수수도. 네 도수 용어 뉴유.
1: 도수? 칼레디 제 좀 뉴유 왜?
0: 도수 용어 승원의 허베르지.
1: 다시 대 허베네이 不是.
0: 갈 수가 없어.
1: 도수 용어 쓰세요.
0: 나 장산에 이제 후에 허베이.

0: 줄 수 있어.
1: 홍글레미.
0: 나 몇 종이. 야, 진짜 왜 받았어? 아니야. 너무 네가 봐 냐 씨. 네 시험 좀 봐. 진짜 받았어. 너무 맞아 좀 해. 불러야 돼.
2: 으지 계징 말이 계징 말이 쌤 쉬었으면 해. 아.
1: 쌤 가르 쉬어오래. 허다 준 게 락 받아 줘.
2: 쌤 마셔나 락 받아 줘. 가시가. 옛날 시에 옹아 중도 별미치도 야리 망고 염료유. 벌쇼면다. 对다 초고간대지. 돈도대. 락외간게 마대지. 어 돈도 굽간래마유.
1: 굽르덩미 굽르덩미. 계란 고는 중도 뒤르샤. 죄송아.
2: 전날한게 범위치도 야리 염료유배.
1: 예 범위치치도 야리 염료유. 보란 예 아치리.
2: 예 지금 믿어. 이루 순대 딘대지게 야리 염료유세. 왜 지금 양날 먹고 벨레스 트과규 라지 치데 메바 시야가르토
1: 나제 시그미도 양페이엔 시기 켄사지 양페이엔 범응 아부 딘제지로 허다준 소르 시투 구규로 팅 찬스 근저스 개비나
2: 디뇨르 사브 시지 얻다 사자사디 지준에 대나 마참제 나래도 계속 가르 시에메 신고 말다 신스웨
1: 디제이네 게레스오는 용고 말어봐
2: 허제 롱십 지지기 何大军事业的要去去要买的我的要去记得别的车间的意思去吧过于你那些红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白
1: 중요한 시부시도 와. 반전의 셰프 타그나르시.
2: 양당시.
3: 아, 진이랑 팀은 그 셰프이다. 젠춘, 젠춘, 젠춘스 표정.
1: 춘지스.
2: 어, 춘지스.
3: 얘랑 젠지셔가 요비. 그래도
1: 라고동바 용배.
3: 딘시 마노다. 라고동바 용구시비. 아.
1: 말이. 나 디미 제제 가시가.
3: 네차제 공세지 친 기우대게 개과 주다. 사고제 봐.
1: 나 디르베.
3: 너 디버치 콩게 잔라. 총다 싱마시. 허다주 집에 지라. 공세 잔라 타브다.

0: 你的人什么那么大的人光大手里你妈你让我们这场地界搞不清楚你们让你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rei. Wan nu xi jie, nang a me ya wo xi wa sam zhong yi.
1: Ye yang sam de zhe de ni me. Nan zu. Mi yu jing ma rei.
0: A ji. Qian de rang mi yu ka rei. Cha xia li zhu da, qian nian tu bia de yin bi na. Ma ran ni chuo di tie la. Ni ga o chong yao de. Dian bu da, nian bu. Wan er cha rei. Mi zu le wo na ta ba rong du le dun de rei. Tergi lo zuo di ge dun la. Ni xie xie mo chuo. 군이 로디게나 소아교시 중요리 이네 디기 시시르다 디기 스카르리 가슈이 미디다 님도 대야도 말비 미니 님도 대지 가야 유바 교야 유바 어디 디기사
1: 나 섬수 로가 유 미지 주고 대네 디기 융부지
0: 랑고 가업 차자 키르냐 유부지 미지 개냐 이비야
1: Lengi Vyatis, Gamchu Gevila. Tandara, Juna Shira Yubja. Nga Roku Sida.
0: Tunda Yuna. Shekyan Shish.
2: Karda Yado, Pes Juja!
3: Hatsi, Guan La Pi. Guan La Pi.
2: Ari Guan La Sige.
1: Jo Guan La, Chalai Yuna, Gamyo Nan Chowri.
4: Yizi, Di Khashi Ya.
1: 心算绝章。先輩,你看这啊。不能进策。今天地道了,看谁的看谁啊。没有呀呀的人。今早没有呀,托你的,给他们再去学的应该是。今早没有呀,去学的,咱们等着怎么用个是不是啊。光没错,那最近不这样吐气,吐气多少钱了的。杨飞,马德,今天啊,这是多多少,给他们再研究的。
3: 马西，快！别杀死，你做啥子？你去，你讲，公司你做啥子？你们不是要钱，杨飞也干这点事，要肉还有的。
2: 这个真邪门，
3: 看见没？没有个这么大事，可能是你累死，你们不是累死吗？其实可能嘛，真的直接变了色吧。

0: 我们上车。不，老公，这是看拉斯自己啊。 가봐 마시야,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 디니라 쏘다. 튼튼 아미야 가봐 줘.
1: 물레즈 찌주다.
2: 그나 야, 잠만 쏘도.
3: 초구르 참지 채찬아. 탐바라 로글람 조웨규.
0: 고지 고지 다 어디 찌다. 쇼얼지레 대민도 엔 쇼얼지 디지 사다 아미 가봐 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애 장진주.
0: 다 가봐 추지시 엔 섬라 난리 다가라 칼리냠지 아미 가봐 줘.
2: 제제제 부다 아멘 칼니슈 다토토토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부즈르메지 쯔츠낭

0: 링크 당가죠. 이 단기 링크 당가. 다리 주지 좋은가. 시리 나가 좀. 로딩기 되죠. 산용 잠파. 시즈 용 잠. 와지 용 잠나고. 주리 다. 쇼고지. 농창. 모체 당 신도 망좀 추고. 샤타. 차샤. 공아. 야시소. 원상 추고. 오모 당 세미지. 추지 신도 소. 님나 추고. 추 망좀 추고. 동시 나오 당. 창다
1: 농좀 추고. 로딩기 사자 주니. 대단히 좋아. 즐거워.

0: Pomosat, Chambuchan, Gundo, Chambudu. May Hua Lolly, Jenny, Yahush Devi. When a mission that's Chavis Rostu. Chicken a lawyer on your Haji. To Lolly, Miss Deda. Besides, I will continue to.
1: Risha.
0: You need contrary to Chevina. Yet, Anna. May Hua Betty. Gubes Rostu. Niemagi Pomoku Tuzu. Gejo Sabudi. Mora Membes Rochasha. Mushi Gubla. Gimdo Cabriji. Dega Chigide. Simnala. Gibuchita Ja Ayusunki. Then they need to do Yoshi.
1: I'm like Kilango Mushida. Chigelo Lodi get Debsi. Niemap Hatu. Mora Lochin Juice.
0: So, you want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1: 가가치샤
0: 아 가르제샤스
1: 가가치샤
0: 오지 다디 디문에 레라지 하고 위베 나스네 딘제 임부시네 칠러 갈레 딘제 기업제 가져오지 딜레 다가데제 딘데딕딕 소아지게 주바 찬스게 부구제게는 야고 큰제 라도다 수수롱베 미상마 소아기부 큰제게 됨도 아 대주상마 뭐랑가 아자 Mei zhong ge ge ti du an nan wu zu qie qi ge le dan kan zha qie song a da de da tan de di
1: ye am la wo ne tu zhe xi ran neng ki ke si ni ma qiang zi ge nga ga bu qie mian ne mei hua tan de qi lang pu yun na mu zhi da
0: ka zhi si yi a
1: ge bu na ne cha bu xi ge cha bei da lu shi mei ba pi ge zhe wa jue ma na la
0: 군이 Nama Yahoo Dinje, Kumaze Rajoje.
1: Nale Am Yahushkoi.
0: Oh, see, Dinje Kakevla. Oh, Tango Nienjinala, Tisha Shenjela, Treze Shivstusa. Changze Kirani Kawaje do, Ran Shejune, Konzo de Sede. Lungo Duwea.
1: Mizu de Sikibu Hufja. Lungo Zida, Colonium Chichisha, Nieranala, Tundo Kabasta do, Jenda Yahushita Chisa. 大瓜里是阿卡前面那了，出生啥个体系是多啊？出生蒙古籍，我就生于油麻市。同多，你先过了，给这些嘛照顾点，可把些，从前不是只该种鱼是的，从的只管说，我东家人是多啊？既然送的，深圳龙山店的这一呢，我是内地这一不是呢，我去年用鱼。
0: 不提个不提，看来看团队是个人，人一切油麻的，穷队内养嘛都不行嘛是。
1: 铁下堂都那么来出租啥些生意，一直都给。一年出租空钱不提着，俺是厂里同学，强子龙女的要买的，就做个那用些。呵呵呵呵，工资些啥不是？让了高高档的学生咋吃不是？钱呢？厂没来个嘛吃不？俺们了卡单的那他个买不？俺我那一切就。工么啥事？年头都不深圳了，卡拉西达卡恐怖还有生意，俺让做咱家徒步的。
0: 爬累上水接过呢。阿姆拉，咋想都不是的。别个累不得个吃么可个是？没事呢，没事人家做些事情，俺就徒步到多年都没得。可是我嘞，俺那他爬，不是年的那么穷呢，俺们几岁岁月是，他个人下，马赛建筑前场呢。
1: 不睡觉都不睡。阿姆拉，刚没的开朗中嘛的，开朗学霸姐姐，婆婆去忙着亲不是不？
0: 对呀，他是。
1: 阿姆拉。 gəb rəngə səmlə qoqi. Nye bə la chong jie lo mən gu qin bə shi. Hua zi nye la bə shi. Nā rə tan də, nye ām jū gu sōn zā. Nye sī shu gən zhe shu gu mē xin gə mīng du. Chie zā sīm nā gye jī kā rī yu nē, kī rā lə shu gyu rī xa, ngā yī kī rā lə shu ndu yu. Nye sīm nā lə. Kī rā nye ām chung zhu dā kē mē. Tī xa kā bā gyab du, nye chāng zi lə xie bī. Chang zi ra qi za, ngang hu ne, san de yao xi ri min du si xie bi, ame yao xi ma shi xia. Ngan na mu da, po mu yao xi ma shi xia seng bi.
0: Ta ri ne song ge chi tin zhe ma xue a. Ngan rang zu kim zang chi ge mi shu, rang ge tin zhe xie na gyang da ring zhung ma shi bi. Mo xin ne ngan zo le yao xi ge yo shu bi. Nye chi da, ka tu yi ni, ngan zui o yun lian ga mi le, nga nama yahu ting zhe shi tu ya. Nye ce ni ma, le san gu ka rizh sa bina si gu yi. Rang xue da, su sui pong mu da xie ka rizh yo shi.
1: Nye ki ra li ya si qian nu mu do, yang ki rang ge, chong ba zhe wa nang zhi.
0: Zui, nye ka tu chong ba zhe wa ge bu so, ta ge shi ra bu, nga shu gu yi da.
1: Kap di di shuk chenpa shibshi tuwa.
0: Zi, pomo di yi na. Zi, nga zui mei hua shita rikji ke jen chaap shi. Lo chu qin je, semkang rikbu jangpo shibbe.
1: Qibbe semkang rikbu zi?
0: Zi, di zhe gab ki gyu la a. Nyan gu ne mi cai da no mi du. Ti xa nga na bè di sèm zhè rì xia, dù
1: da? Tantà hà rì a jì la.
0: Ràng dù a, di ngà zùi pèn dà kàng kè bù rì, càng mò tà zhù rì da. Mà xè, wàng bù yùn jèng gà rì, yà mì nà nì xì bò bè bù rì. Tàng dò kà xè xì da, wàng bù qì. Bù gu mèng gu jì, tà rìng gì rì gùi nè yuàng bù rì. Nì xè kuàng lè, ngà zùi bù gu dì gè dì, jì gù jì gè gà xì dàng bì yì. Kàng yì xì nà, bù gu dì zù, su su gè gà kè dù yì mì xìng gè mì dù. Chia zang ngan zui, kun zui ge ga di, chuk ji qi bie tu ji nian ga, ding ki qie pi. Mo ne qie ne, bu gu tu zui cho wai tie le, bie ne ge ge da, cho ka ge sim san jian ge rok yo nang jie, cho wai tie le, gang e ka ge ji min du. Se gu tie le, chang ma gen lin yo ri.
2: Ka zi di, bu gu di zu te ru yin ya ka li na. Ki du ne wang bu yun jian qie, ka xie ki du ne na zi po. 切上旁边打过没有的，全部切不切了。吕布拿茶杯干了，新刚脱离，那顿吃有的。爸爸阿妹说说打过没有账，他们没啥的。切上所有呀，那顿有的。新刚脱离那顿有的了，吕新苍白卷有的。切上日记开心的卡尔松过的。吕新老说，所有俺让中午吃了些面具吃有的，一年新刚脱那顿的。阿妈那里特别有嘛的，俺最的新个没。
0: 哦，对那不过几月的，你让了些我。
1: 不对的，不过的，看是人家怕养活客在前的，不过的，什么说土也没多。看到米汤是缺的没多，下面的树，下面呢，所有别的鸟不能吃的下。个不是俺做起的呢，顶着跟这一拿生计，下面呢。天哪，这俺推一起拿呢，不对，俺自己拿的，你吃得起我。我呢，都要死。俺去给了。
0: 七月生产螺丝钱多，
1: 不定这大周啊，亲有余。看着村里三六岁的，只有兄弟们去吃不着。看着早晚呢，差几穷不着。
0: 哦，是，钱那都不要死。你没菜单农民都死个多啊，年年了不得就吃不着，让你养起死个人哒。
1: 行了，俺来通知那个预备。
0: 现在让个叔叔家办喜事都做，俺准备给他制作了来给票去。
3: 等到俺让嘴递给哥哥桑拉姆来给几票，俺让嘴骗得看给不过养俺呀的做嘞来给几票币呢，得团结情绪嘛是呗。
1: 光不么做啊？你个厂么能这钱不收的？钱咱空头收要是。
3: 行吧，
1: 看你肉啊。
3: 谢你啊，杜哥。
1: 要的要的，大概收的。呀，要不就对的啊。
3: 让了国家的这都给，
1: 俺先年穷的这个，啊，你还过是还过是，你这是吧？ rīdūgā dūdā.
3: Pōmī pēchū dāyā dīn rīdūgā, cūy shī hār sī dīn rī.
1: Yōng ā, nē shī sū. Dī kān chā dō dūdā.
3: Dī ā sū dū. Cūy shī māmī yā wā rī shū. Kā sū rī?
1: Sūmgī gyā chū rī. Sūmgī gyā chū.
3: Sūmgī gyā chū ā, kēs chī dā.
1: Kōn chā yā yō mā rī, dī nāng chī chī bē chā lā
3: sā. Kēs chī dā, ngā dī yōng tīng tā gō mē.
1: Dā dū chī, gyā dī gyā chū chī.
3: Gyā dī gyā chū ā,
1: yōng
3: ā. 니기 니스 솔로
1: 아직 노송아 니라르 니기 게줄러비
3: 야다 게줄사르바 니기 게줄러베
1: 니기 게줄러비인다 니기
3: 니기 게줄바
1: 제제 니기 게줄이 니기 게줄이다
3: 제너 나무고 권토다 쉐샤 주인다
1: 아지 쉬마 쉬마 니르 추쇼다 아지 고존이 야 고존이다 지마쇼 아
3: 용아 용아 제너 나 루스 쉬다
1: 요요 디낭지 체베 잘라르다
3: 서스 체 말바
1: 마지 귄도는 지하쇼 아 지마 용아 쇼 아.
3: 용아 용아 하고.
1: 요 아.
4: 헨게 캄사. 나 리샤티에. 녜 헨게라. 녜가 지 냠취 쇼이.
5: Your children are not your children. Your children are not your children. They are sons and daughters.
4: 키기투. 我们前的 키기투마지. 콘즈니 츠소 철규 리드 장디르게베 초구시
5: They came through you but not from you although they're with you
4: 콘즈 키르디네 지딘 티르용올라 키기 김베 용오미 콘즈 키기 잠토 유블레 키르다브미
5: You may give them your love but not your thought
4: 키기 콘즈 난초버디 참교인블레 키기 삼로마이 카이스나 콘조 소스 삼루유
5: You may help their bodies but not their souls
4: 키기 콘조 류부르기 손치규레 라소마이
5: Their souls dwell in the house of tomorrow which you cannot visit even in your dream
4: 카이스나 콘조 라소 중교르 타유 키기 지진탑 제외 중교르 타비이 키기 뉴슈 칸유 뛴디 콘소 능신토 교초야 콘소 키란 더부 교토 주교미 카이스나 츠소레 게시 게터미라 랑소리아 뒤터미 키란 슈리 초고 키란키 슈디 핀베 다무지 다핀켄기 중교 런뷰토 이빈라 데디 콘즈 슈유 체게디 랑티네 다모뉴싱 타 컨린 핀터치 키기 조나 피싱 다핀헨기 락도 쿄푸 유스지 카이스나 코바 다모르갈라 사싱 덴베 갈라양 가와인
1: 夏天一年啊的 要不洗不起毛子 丁子苍了 强子切记着的
4: 听着样了 山给我也不同的 俺心给不多 一年他是俺罗元姐 你俺这军都亲不亲不同去 罗迪也拿 俺家大舅舅爬了 你就看了还没你心不说 一年俺家叔叔
1: 麦克切出来请什么什么这都没话让我那脆什么去罗列斯让阿家心里东西吃得多我来个那吹着罗用的阿家可都马罗巴吐吐的一不过你年差孙的心里罗也免得三郎不过这里的也免得冲不过阿主意让哪里点面子先是有马谁我天开始谁个里去 让阿家的脚你还要去哪里他这人罗列子引起姑娘的卡的要去了我说我光不许这羊皮都是那人给夏天拿的给你用的那对不起
3: 夏天与阴一旦撇过对我生归起来铁去 마신에 낭퇴신금도 이내에 뭐랑게 소소 이치 유럽다 배수체 파고게 제마 뭐랑게 능이 법시라 길쥬바 나탄더 문에 지딘디토 디기치슈기 겨우들이샤 간이스는 나 노비키라니 요리

0: 何处天吧，那就天吧。那刚不说给，那空跌不灭子。玉芳，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些嘞，人民识别的，伢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屋跌了，年前给孙奶奶出位，跌当事情呢。那娃那所动啊当，四处浪吧。那娃五只找不说给，那娃跌不灭子。那他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些的，起来给老贼团呢，人民识别的，伢们领导出了。玉芳，那当哪位所去看给？那娃我不当，那娃脏事情呢，给了。 第六个，那我是经验。玉芳，那当哪位所去看你？给用给木质产品设计。他的卡巴给子，起来给小区团呢，给那当哪位那头了，大群经验。玉芳，那当哪位所去看给？这趟几十米过不远，那当哪位那头看了，从高度片面，实际伢们能在高谷当高速过来没过。他先生呢，他是中介，尽管去两节货了，卡巴按照两个月估计，初期送啊几几个，实际上呢，实际中介什么时候去，咋的给了？卡巴按照两个月估计，给过我啊，过过处。
1: 디링아즈로게바주함디 아니 렘바 가지 질리나 로리아 보라 몰라리아 콘주네 아니 뇽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디 샤샤지 오데 직스데 스타로나 뇽데 데오 슈슈도 알라 나세 양오 슈슈도 한국어디나티토블러 배우시라도 한국어도 공부하기 되지 않아야 양모시오도 나세 대회장 안 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리면도 와 나세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아래 바도 사직사회니 나 기란 체크 텍스들에 투야인 기란 나세 너 한국어디냐 공부하려면 다 하고 나 시텐덴 로지바도 돼 어디 기란 게 처음 다가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표기
2: 지도 카바 레고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3: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단외 장쇼쇼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뉘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탕 니공 그뒤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켜치 수체리부 신원 토베 마치 我懂养干部行为图，记录着对，我给拍出你过去会当不能谈。空气恐怖情绪体呢，童年感性硬了，修炼思想感应。空没恐怖谈不提，下周恐怖不来，冷车稳当热度吹。空气恐怖人人，自动给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百他们三百年，七百干部仓龙用为企图，新旧堂三百七百银币，七百根据仓龙给开旧堂对年，去过签约。
4: 卓当也不明白，要上前途。泰迪兄级别他们体呢，养心细窝汤，他们体顶秀气味，恐怕绝对典型级别，从哪使用呢？出不错，恐怖部队汤，从家给外个，钢板超用呢，得叫前途。铁柱他们做银别，他们做其他别级别新产品。泰迪兄体那么给起不用，出不进级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么用我汤，得他硬擦龙用味，面对秀。
2: 他们恰起了锅儿，加汤咕噜咕噜咕噜音了。锅儿加看见热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有音。我给怕追着锅儿他们，热锅儿汤养就刚汤了命呢，去过吃不行。他们地图了，热锅给南部电鱼白，三月电波之内，热打锅头了，百姓点心气味，恐怕原人不一样，各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吃就汤，天天锅头的南部电鱼白，大姐姐的。
5: 听爱人讲呢，吃腻了，锅儿解决不出锅儿的问题，他的吃腻了，锅儿阿就解决不了，准没够。品种罗杰帕主。用个月，天津中马州公安院出具电了，看样上，巴拉达阿姆拉尼的谈了托拿七八的鬼提动起，俺去湖南尼的县巴托，俺跑单了月，工作日来给鬼鬼进去，俺去尼的县昆尼的谈去，坐热单了，大鬼，卡托昆尼干么说？
6: 儿子，我们得开车不？过龙去不着。
5: 巴拉达姆拉个公共汽车也不拿下，俺安汤不当死。

완전 미리카 신주도 오치신 타불 제대 직생 직도 제의 지교 후지의 저희에게 내나 창가를 빈둥기 남둔 지신교는 남도 팀이 쓰겠다 공제당 지수장는 디기 통일시 지수

폐제겐 도시 땡조 제바당 종주 폐제게 랑자 변조당 지조 폐제게 규름 요낭 켜버 제바 수준 튼례 교주신 버르체네 사다 튼례 폐제 수신 동그 유법당 뒤네 튼제 뉴슈 사람 폐제 수신 동그라 개감기 편제당 변조 편제 지조게 편제지 직주 용주로 근대 동그 메마 대화 진배 폐제게 삼을 균종 제네 지도는 대한배 코리오당 개감기 대자티 메마 망초기 지도는 대한배 초발 제도의 체바시 인배 메마기 체고당 듄바르 미디 용접정신당 말라정신 메마 망초기 초나렌자 체외 원세 퇴배 개감 코리오 내튼 탁주 야부 체내 메마 망초기 니리신 체로 조배 지도는 대한배 개감 코리오당 뷰리기 개감 튼세기 꾀고 강례 공급 중앙 개감 코리오 송종 다시를 렌주 내튼 주제 체조로 탐진 댄디 체바당 원세 퇴배 내년에 현재 세계로 믹토 레드윈 니주추 섬시 제바당 럽자련의 말라 정신당 콩도 정신기 십시의 주제 제바당 주제 내부 제바 편제 체외권의 주제 제조로 덤진 내부 체대 자란 냠주기 권의 기감 코류기 뷰제 균대 레주 제조로 균대 당대 제도 대비 편정 후다 중교 냠녀 초동다 중재 대도 당내 원숨기 제바티 제바기 제바 규바 제바당 주고 체외배 제답 상부다 냠녀 상부 댄자 도바 체도 지망타 링조기 대군이바 강례 되네 개감 고요 팀슌소 팀루 팀수이기 지자 로서로 슝니 개디 개감 고요라 송조 세주티 지소 용기 랭귀 자주라 주로 체그 땅게 고 체주로 슝니 개네 제유 챔바카기 양타베 시드윈 레제 따와 개감 고요 송조 세주로 니지 제베 겐지 야부 코르디 촘제 챔부 조개나 생뒤 제바다 겐지 야부 미구르 켄기 겐지 제준 냠부 치에바 직집 냠부 권에 림가 레제베 레드윈 댄디 주바당 미비 튼교로 치드윈 치에 괴신 주주 레소 동화당 튼교 제조 덤진 체내

남리게 디린 헹게라 삼류테 정초 랑다 용월 최고 시부디 수기 헹게네 도구를 입시오 직접 수지 시진핑게 송든 계급 강시타 미리 강시 인용 정리기 삼루 링내라 제제 미치발 삼루 링내 시베 라소티 규르치 계급타 미리티 덴불 총미토 삼류테 정초 랑다 용화타 링내기 등 최 첨부 덴베 미리시 인치 시내 덴불 촉토바타 덴불 랑토바 경진러 괴토바 제체토 삼류테기 정초 랑다니 계급타 미리 정초 랑타르 용외 가와더부시 인싱 Tia, Mishik Tan Jawar, Kedi, Rengigi, Rengsu Tube, Samzu Tan, Dutsu Mitsi, Chun Kung Tita.

0: 미드 소래 아 원신급이
1: 냥 원신급이
2: 그치 뭔가 장밥이네 뒤메서
0: 소대 소대 소신이 때문에 보고 없을게 다 뒤지비 얘랑 쉬어 보고 없을게 뒤 내로 좀 세시 클릭클릭 없을게 얻다 신급이 보 원아
2: 아치 뒤도 뒤네 아지 걔라 보고 소 보고 소로 아지 뭐 잡다 쳇 보고 뒤네 걔라 보고 소로 보고 소로
3: 李大圣，饶小猫把不少要搞不要毛的。我那些呢，八百八百三对比多。饶你八百三子，一季八百三五十。
2: 不，八百三不要，怎么领地妥了？民宿一年，养三对要是了，养土对要是，让八百几块的，让给退休金给什么？
1: 当前这不同时，邓大的帕罗列斯呢，跟这些呢强子大，阿妈劝你妈学啊。他是送过来罢了，当前这不得邀请谁的？给这位小姐请教一下，得谁的？
4: 昨天看到大姐是的，等到的大姐您是谁？每次第一个了，罗定金就这样子提及，俺们今天大姐不是的，想去寻求一下，你们看现在这是啥？难道没读？

0: 바페지 타르 꾸지 쪼고 키바 속자로원이 나랭 게제자 뒤즈 기르고 바보다 도야 저마시 자게 나리지 아무라 셰리 요제니 소미 셰리니 부카르니 보시옵다 신수웨
1: 리더셔 랑격 스마시 네 참모 하고 후메 중기랑 니 카가 제부르바
0: 자게 카가 제스 가스이메 신규베
1: 후메 중기 람모 가스 러브지
0: 후메 중 스가치 샹 아머다 샹게 커도 민네 도스 베리 우마시
1: 디니야 데브리
0: 리샹 되긴 바벨럽디게 셈 샤비아 니엘 밀 90 세고시 밀 90 세비네 샹 90 세시 제마 포랑 코바치비네 미 당고 마첸 쓰비 겨지 그 조마다 아 로브조 로왕유 마시아 겔라 칼렌티 웨 로닝 마시 샹게 시스고야
1: 리더셔라 순불라
0: Baba Shuda. Ida. Shukje Shuda. Shuda. Baba Shuda. Shuda. Shuda. Baba Shuda. Ya. Shukje Shuda. Ya. Shuda.
2: 怎么把被鸡毛死不让把被鸡毛打死<笑><笑>

0: 爸爸要我爸爸要我爸爸命了李大少子，你爸爸抢不许大爷。想给他多，爸爸也不爸爸要我爸爸命了李大少子，你爸爸抢不许大爷。想给他多，爸爸也不是了不得。当忙不学不去了不？一年爸爸落苦看不熟，估计我，他都爸爸记了不得。他这老表情啊，说在啥地方海的，深圳这些，祝女女为罗天聪，中国也有马戏，可不得祝女妹妹罗天了这会儿的。
1: 开车长马三家前面呢，总都注意。镇长啦，俺在那边。
0: 娃儿，听大点这些多，俺就来我那他这深圳的老表情还重要，可可不许多。你也让我交钱我生病，哪个见过大不过，规矩也我前途不多哎。规矩前途
1: 吧。听我可可听这一段，上个路段先到了这个是的，听人看见不是？上个上的陈琼哎啊，嘿嘿。 三三，你决定过老家店的也会要买的，今年囤大钱，年年的塞不起的，上得拖下去呢，这个人，一年老穷了，退休钱的用买的。土地嘛，退休没钱不起的。镇长了，囤的钱那需要许，你不会趁着用过这边，不会把我其他钱给死的。土地嘛呢，看那人不大，但是我俺这短缺。用啊。
2: 一天囤大的，上街，明星到了马上要拉过去哎。行，明星，特钱呢？特钱呢？做菜个？李强点多个？
1: 李强点没多。也点没多个？可把前面几人给看中哎？
2: 现在的从业这些个清楚，人家个全部了别人些，俺最近就和他谈比的李强差多哎。
1: 可对老有没看过一遍？
3: 这些嘛，什么？看到现在的清楚，可对老用户有没？现在听不懂。
4: 深圳的兄弟主播哎，我那是为，听着特别久了，强子还可比呢，嘎达去个是。你让笑，强子嘛笑笑，可多久？
3: 是是，很生个是，你是打，可算老经理啊，俺深圳住你多个，普京给死了不？顾客
4: 别过大。
1: 让给父母，咱俩读书去不是的，俺们也读书去不是的。
3: 有啥呢？你们看下去是不？将来开开我们。
4: 好嘞。
1: 让老爹不借酒席，夏天我你给能当母不？俺夏天你们都吃着你衣。
4: 啊，老早找我妈呗。
1: 你们看下去光顾寻他是？昨天第二天的强子也开把给我用借，也做大还吃有事了。不过我那吃的是啥不下，他都不得带下穷要嘛是？现在是不拿胖过穷没着生病，他连俺亲一借没吃呢。
3: 给我用过嘛是不？
4: 嗯，对是。
3: 底下光不记了，村里你没看不见，也拉你，把那真的是没住登记。
4: 嗯，真人接多。
3: 嗯，到底我那人家是多，有种地热情的爸爸都要嘛是，没心的爸爸是不要是不？团结起来是重视。
1: 一年他这人两个这个中年嘛是呗，兄弟主播住的不过这一千不一呢。
3: 你没讲了老君的东西不接，不过强子的卷他是不？
1: 哦，
3: 强子两个要说不，马赛。
1: 让从都错，得出去寻人家，不过可怕些个。强子人家还是吃个玉米，还过也没多。看他吃完可嘴油呢，不过你们看些是鸡蛋娘偷没用哎。阿妈，我是你主人的，俺们这拿了，俺想拿困难你个鞋里要钱女了。 都不打制度，结果一年，可那就过不年过不了，行不是不？东东，看俺那那东北生意，可都是狗咬嘛是？羡慕的出发线呢？俺们俩都不同个是的。俺亲别急了，俺那老困难去，俺们两个诉诸着情深，心里要钱年节，心没结啊。
3: 我们是啥事？我们这，俺们那个四个月，起落了就我们是多，老几多那个新鲜，行啥呀是？我这随便的随便吃不吃多啊？老张，
5: 哦，精彩嘛！就他们，
6: 修一遍，
5: 两个月呗。
0: 今天最近被看了两年的，这不咋是呗？
2: 这没其他地方的。
1: 今天看人家叫我欧阳两个了，他就给把酒送到。你先看透过去找找不养去不的呗？你那看人家这不叫嘛是呗？
2: 啊，那样啊样啊，他的两个去不的，罗列是呢，你透过去个酒是哪去？哦，
1: 看他看人家这不叫不打，没啥不了不呢。
2: 现在是，没得做酒，我啥不有那事。
1: 我是。
2: 我是，我二姐，咱们可真大病了，夏天深圳了吃中药。夏天爸爸请个药渣，然后的，俺做夏天，他人固定这里看的中药药嘛是，没让深圳了其他亲病呢，但是他到头就退了，没吃不吃药，咱俺深圳吃不吃多，人家钱呢，对面土宅嘛拿，少我几句我是吧，对面老用心，没事呢，
1: 是，
2: 俺做不久我了，咱们等叫嘛打。
1: 啥子你来？啥么路嘛？是当个人？我那人，强子亲戚，举人可亲不是？啥子你个？你当卡巴吉不接的？特征个去过么？谁偷人啊？人呢？落地个是来呢？人我那兄弟的，这次从俺个明阿是去，我二个强子了，你们卡些是卡巴吉呢？连偷么？送啥？
2: 卡巴吉没呢？
1: 卡巴吉没睡醒个人？
2: 我二个俺卡个生命多，
1: 给俺的兄弟呢？偷着弄个是吧？
2: 姐咋姐？天下娃儿住的，这个些年了去拆除，俺这是哪里？这个钱没着生意。日头吧，给俺功夫些的，俺就过着点那了，没种的大生，人家土也有呢，拆送啊。强子姑娘，啥大人不顶这家有谁？亲自举人不亲，给俺送的，娃儿个生那了，他不买给谁是呗？
1: 咱们了卡等个月，年不？
2: 你陈贵哪个是小月？俺那组的卡萨的读书哦。没穷过啥？你来去让秋菜头，你去让了学呢？娃儿给不吃些强子吃点辣，工作歇就是。说
1: 些啥？
2: 米，咱们了证明那做当年的米顿做米店不是？
1: 咱们了卡等过谁？
2: 你看，让陈贵学不咋么的，俺是一，俺是这么着多，我那也不多外空了嘛，懂啊？不了这些的，咱们三姑娘想住的，
1: 你不听这些人民骂的，给让他急死的，给让不养活要的，给让不怎么领的个养。
2: 马瑞，你，等做啥么？毕竟给你三顿再吃，
1: 俺们得想钱，忙活点点试一下。
2: 别心都搁不起，别心都搁不是多，
1: 别说这些事。给他先啊。
3: 明天那这边水面的，看他给你打的是，然后去取了，可能不是送去取的是。啊，有吗？看他给你用的，可能看的像有吗？啥？我去个这啊。我到夏天出罗列时呢，你想去吃个吃不？啊，你也去。我应当。我这的。你也去一些，你有吧？你去，能打很多。啊，用过月，用过月，用过月多。用过月，用过月多。
1: 是的。
4: 呀呀呀！
1: 一千年没得，
4: 想没得。
3: 怕的，穿了就叫雨，不阴嘛？强子搞不起来是大。一千年没得，你头脑中嘛是吧？穿了不阴嘛？没我那里啥用？强子给谁的？我是，我的，我给马姐姐的。没得晓得，没给让当了去的水果民多啊，让给我人不知道过。那是，让我在他们学校吃吧。
1: 阿妹，那个是你姐的，没想到是我妈煮了，好过去没？阿妈那个也不吃，我们心都暖，你们都妈煮了，
2: 有啊，
1: 有啊，
3: 有啊，
1: 他们有啊，
3: 有啊，
1: 我那搞不起不起穷下，搞不起不起穷死。
5: 姐姐养了，接了我一手零食。 全东，趁你去出去日出的接东西。你们看
3: 下去拿了哎。
5: 日下，我的深圳个药材的，明山谷药材。啊，
3: 俺我那搞不起不穷，李强，让我那给他们洗手间。谁是停车不送的？呃，
5: 开两个过来叫嘛。
3: 停车修理的，让个公司给不是，通过上我，第四个车过去。你去
5: 车务室。
3: 卡拉等个人。
5: 开两个人去卡拉当屋的，马赛，开上第三个马赛，几个是不人呢？全东趁短距离的接东西。
3: 这顿就顿下大些多，哎呀就啊，呀就呀就。
6: 爸啦！
0: 세. 니 아주 군이 내셔. 와. 장 요냥아 렘세마 셰셰.
1: 요야 티즈 노미죠.
0: 글쎄 오래 장 셰당. 빨라 전주가 띵아 티베 아. 큰 아래. 전암라. 어제 칼은 냠불. 요군이 내려올 섬주시 아. 오글아 아자라시.
4: 오글아 아자라 감사.
5: 감사. 나양페이스이에 랑와즈바 리창가 따과장과시리.
1: 나레 리창이 키랑고시리. 이네 공신주들의 열삼주.
5: 진주스다과. 란주주시야. 키랑이 야후실레주. 드리 리창가 공세 제지 친부샤자. 니에 차거제 와삼데이. 따다 키랑이 레스. 도시. 제주. 랑가 리지 아강 칸고싱아스다. 대대시르가 조선상마 아래 등기.
1: 육샤나. 레고데스요시
5: 케요마리 신전렘 김제대옥다 통대제 가지가
1: 앨리스 지난 순진라
0: 아저 양라 토체나시
4: 티티게 양라 마이베
0: 장게 근저스진저 아 근저스진저 장도라 아저 양라 생기
5: 아저 사셔다 나부
4: 기장게 팅깅에 빨라 탐야 가지제
5: 가유스는 빨라가 아저 로고 챔부치해줘 아저 가부충제 야지러 부유 라이바마도 믿게
1: 나 제나다. 네 방가더고. 보고 지고 싶시오지.
5: 도치. 드리랑 녀샤. 차가진 지지. 장군이 지지. 김제대시. 상모들 레가치.
0: 우지.
4: 진짜 개벌라.
0: 잘 개벌라. 장게 고증아. 봄에 잘 개벌라 쓰기.
6: 그쇼. 너께 뒤기 쇼예 먼저 되지.
0: 알레레스. 도체나. 경고도구야.
1: 왜? 아칸디야 권체문 면조.
4: 빨라 티게경을라.
1: 빨라 경고도구야.
0: 최바 지류 십경할 게
1: 있습니다. 야면 대대웅 하시.
0: 가리나. 란 개칭문도구야. 미소 감방아 사는 메바 대유맹스.
1: 광계라는 영티전등기 랑게 되게 가르치기요.
0: 호세 띠양 퇴다 망구 토네 샤요르다. 나스토스 주출러시. 야. 고경문도.
1: 조다 노미조. 디스게.
0: 제.
1: 괜셔샤.
4: 달라. 피라니다 대셰라 취네. 로게 쇼킹 메베.
1: 체자 보미셰 다시.
0: 겐스디 초라 친샤. 바베 쉽쇼와 차가치. 긴이 다가 고.
1: 아메 바바도고. 바바도고 아.
7: 관제 도움이 돌아.
0: 세스난다. 고개 도움이 돼.
7: 네, 다스지.
0: 괜찮죠.
7: 구석이랑이 강백아.
0: 레스.
7: 와야. 제스.
0: 라.
7: 대체 단톡이.
0: 같이도 전부 자야르도.
4: 빨리 키란 버셔 양손지. 키란 대피뇨 민도가.
0: 레스 고. 벽도쇼.
1: 보고 피해 미드게

0: 세 장대에 가르치위 아 교수치 미즈 고디샤 클래스 가죠
1: 나 또지
0: 또는 불 센터 그러봐
1: 야스
0: 자 제가니 무지매 아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비알론다 조 같이 가
1: 야스
0: 미수 고대도 와 장 범위 고대샤 다조 야론다 조시 조다 쟤는 근데 제가 마계 단지에 대해서게 아
1: 그란트 소슈
0: 그렇지 이거래 장 쟤가 계단부터
1: 所以出都桥嘛是夏天年阳用啊你们在吃年没别可以呢你也吃不住的人给吃吃没别没得吃饮吃饮既然就来肉吃吃夏天里有你开始写不写不过去聚集了俺宁杰都俺家杨了宁杰都是吃年有这边都让俺洗过有这边是让你那里是俺家杨了你都得过这是不过地这些年有这边不不弄俺这的地给国民的开始生活的做哪开始用这
0: 기란즈레로디오네람루란르샤 신다 개매
1: 문에
0: 문에 이
1: 나 겨다
0: 양아 나 겨울베
1: 너면은 같이 쉬어야 요제
0: 단도 얘 너무 사면 난다 민도가 단나 겨우 말해
1: 夏天的卡拉迪처럼
0: 아
1: 얘도 기준 너무 숨대 참도 합체 대도

0: 바과르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최다당 배주 능초 바제 륜중다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최다당 배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다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부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집제 냠리 낭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0: 林国大姐个韩国的关节吃了七八年了，点不接，农民里甚至借钱过敏多。宁姐，当年刚被店面自己俺娘都干了一局上，他人呢？林国大姐个韩国的关节，全部也和这个人的。
1: 林国大姐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什么干部用不嘛子？过年过月不能行，什么用不到啊？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趟天外人行去，明年中路苏里面在新竹康塘，迎通参加酿制期，明了接这级别，接新起过比较严。明了大姐前子，明年给年团委呢，先托不啦，肯穷给我找米西。 毕竟避免塘天外人行期明年中路苏里面在新竹康去，按这些苏的给面具起的三十多元钱，开连帮店卷个塘，米兔脏水，木橛子鱼，普洱冻哇，王子酿出鲫鱼，开水起让米热水起不塘，米三不米冻哇，米就团不，米干不少给年团鱼子。毕竟避免塘天外人行期明年中路苏里面在新竹康了撇塘，我要来卡巴塘。 从卡南那边给观众们就人民大集团、人民娘们的南小白，过年皮包各所学三年，还是从给邻国的小人花花丛中给认账。录制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啊俺年初，即短松也过过过，对俺年初。
2: 哎呀，兄弟，邻国大金行过的年老初最宽多啊，得行的。 다른 한국어디 나란주 싸움을 도와대 얘 피해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도 직신다 대 별을 전혀면 도와대 얘 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3: 도대 난 소에 한국어디 진짜
4: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매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돼 봐 고나 구유콜 로친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6: 谁？

0: 미수레 민요마쉬에 머신에 하셔서 제시 먹고 된 적이야
1: 쌤 구독부 채용 삼추
0: 수쌤 구독부 두스
1: 나 구독부 신예 등 아닌다 라 코부 채무 된 적이 봐 쌈 자만 적고 받은 거지 봐
0: 나 코부 채무 매라 라제 토부 매 초세 사용 우유시다 갚아요지 둔주 큰 제이 매 토뉴 매
2: 암라 카르난 써
1: 让俺们来尿下，尿下，尿下，尿多。
3: 对对，啊啥啥啥啥啥，尿下尿下。哦对，你的你个尿多，你个尿下。
4: 日子掌握了这么些个钱，我自己就赚点些。我这边了，香格里拉的姐姐给老子钱多啊，听着继续吃药了没？
0: 听着继续吃嘛的。空间啊，学了的，如如所罗送给。
4: 你我那国菜没送，可你今朝吃了没？
0: 三年之内还忙着还没着。
4: 第年这来是咋个点么钱多啊？杨飞燕一年三亩开始是等个月呢，李江阿姐的开始生个月呢，各自的光做泡沫的事，说阿妈是陪我来啊。
0: 没人说说阿妈是个的。
4: 的开始的。
0: 所以俺们穿着了是个的，妈呀了，俺们
4: 是
0: 屁股这边。
4: 这是现在年过岁数，一年离家了就买吧，就有的养肥眼的。可你一年岁数是我要些啊，上个继续的。
0: 离家岁岁给买的，不少着吧？
4: 钱的养肥眼给离家是我要的呗。
0: 离家没定这圈的嘛的。
4: 哦，你也得那离家没定这嘛事。
1: 钱的素没定这人。
4: 俺没听这音，
1: 哦，巴是俺这弄的，看到我们爷爷了是没有？喂，让给钱了，你阿姐人接多，这些养老人接多。
0: 让给阿姐。
1: 你也不好成员。
4: 让给阿姐。
1: 怎么小了？
4: 一年让阿姐洗个药水。
1: 啊。
4: 阿姐阿妈洗个药的是吧？
1: 那这下这下，别来点优秀。
0: 你哪里是啊？
2: 阿姆拉，巴拉克的罗皮热，
0: 巴拉用罗皮热，得到我你了卡拉当个司机，到时呢卡拉行不行？啥个折的啊？
2: 来。
0: 哪里来是俺？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래 리미 십제다 냠리 남초라 꾸니라 오 징우들라 년세기 수나래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균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0: lamde ani lemba gaje jilina lolia bola mola lia kunju ne ani nyozo mone de kandere dos da ga jo
1: de shabsha ji ode chik tsu de shita na ni ngde de
2: de wo shu shu wa la
1: na ze
2: yang wo shu shu
1: chen de lemba de ti bu de wen
2: da ti ho ho ma shu wa la
1: de lo ge ba zu tam ai kira lia pu ya ni na
2: se de se
3: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1: 제제
3: 파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치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갈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 인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파고 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 그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뒤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서 치뒤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켜치 수체리부 신원 토베 마치 我东洋干部行为图记录住的我一怕出你过期会当不能疼空气空不清楚体力同面感情赢了修炼随手压音空没有空不疼不提下绝空的脸冷却稳当热度出空气空不认识激动给干错了球员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他们三百里起别干部苍龙永为企图行就堂三百千百银别起别根据苍龙给开就堂对脸取个签约若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起别他们天灵阳性西我堂他们天顶秀气味恐怖也对敌行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来也别个刚把超容易的叫企图贴住他们做银别他们做其他别级别深圳米泰迪熊起那么起起不用出不进起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么用我堂跌堂昂苍龙永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家堂国主国国赢了国家看论游戏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5: 我就怕住日国他们日国堂养育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赢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位颠簸之内日大国图了不行顶戏气味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没体会他们为了切住堂天对国图的女不点预备打借起的听爱人光临参与了国家级国主国家一个堂他的参与了国家级国主国家的这么一个群众罗杰帕主
6: 而退役养你们操啊起阿公和龙党员常秀秀罗杰帕主你过去会的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军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与地位你过堂龙过切就养国土啦，苏北天气苏切烈不行，温度白马切。我东洋干部行温度，切了这地，我一怕出你过去会当不能疼。
5: 我一怕出日国他们，日国堂养育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赢。他们地图了，日国给南部点预备，三位点不进来，这大国土了，百姓点西切位，恐怕军人不养，各来可个没。体会他们为了切就堂，天对国土的南部点预备。大姐姐的听爱人光临参与了国家级国主国家一个堂他的参与了国家级国主国家的这么一个群众罗杰帕主
7: 亚米金边能空地不灭不堂能空卡巴能去养死顿吧国拿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米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堂
8: 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给个皮千万来给预备亚米拿出去洗洗自信给人就来住别民族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民族能供给稍微给特别冷民族给巨人冷
7: 各家美国的汤能供了普通美白汤的小云刚也美白也能上头
8: 云通也没你这汤铁外人心给也没你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有别些许比起了给林雨卡巴昂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

Tejin Kanada ni zemin to ge chu zhen ti zhen xue yue bei ge he ji. Timi se gu le mu yi cha me chu qiao zai ge ge xie le jia ma wa. Ta dong se gu le to ge dui mei na ce qi xue suo de. Yin ya 当地蜜糖冷心期汤汤亚莫特建设日大塔拍切瓦拍切日龙东炸亚元土卓瓦米日记最为齐列球天亚看到大米米南姆哈雷航山各位汤汤塔建设日大村错对阿光塔天地母亲里在南 中配送草杯种子塔提醒你们认识中间期都不就借抗议被过了得十七日天阳我其实我都考虑图看到的全用都在了每七栋塔给卡龙给用水路片天间被看到的天给日间所家塔人穷贵贵过他的天怕了钱 Tsongwe maru zhuwa tang duyene, eji ye gamsa yi samjian di chubi tse na, rimgi tseso sabaya gamsa gyuene tara melin loma ra jubi. Tiwe mi ri ki kongwa ting tangboro nian diru jato. Ma se, lebe nin tangbo nian song, 네고르키 쿠요타 리게 소자나 규도 동고 소식 요제 나바 신식의 초소 포규르 조시게 웬야 로치링아 동고 제수 카나다니 자민토의 괴심 치슈기 계급 지도 원진치 로다라 테라 렌중 거바 냠카 슈식 높게 아주 모두 가능한 건 주요 데니 뉴팔란 신천티 메린 처음에 감세 샤니루 내유 롱오 동자 링 하라 니게 총어수 준비 검삼 체념해 Lore jidiyu su naja kolib tongcha mabu tarungi tsomo jalabini nendiru nyamzomshi. Khonzo ni nige pyusum tsobe tuyungu ki yiwa jikjato chotokachu. Tida gyazwe norze kyanom shishin.

Loma Rintu, Nama Pisum Sobe Tungundi, Jumbo Mambu Shiki, Logo Wang Mei to Choye. Tia Chikto Shibi Kujuk Dun Loro, Yuhan Kapiti Digara Jorwana Se, Waging Wang Wela Levi Wapu, Kudi Sanye Chongwara, Chichosu Jibi Chigenki, Europa Antawati. Kapiti, 중국의 샤던 토비에 소남 사바 최신의 급수 딱다 정중 퇴공 폐송 사업에 캐나다 티 사르니초 샤르캬 쇠낭 예리식 하장 배부유

대로 추단 체매 강화 수보 팔로 초로 야외 승제 퇴 야부접제 미리 모레 가무식 예덕지 테네 초럽기 장원의 나라야 갸즈나무 랩디치 테나 콘즈 가르제 주장 잠나무 파조를 리쭈토가 치고 모리기 공도와타 포르츠 모리사라 자르네 장가 시싱 안에 컴듀 치고

대세 룸부 야구 규모 제기 초납 당도 먼저 라리아 자주 난도 태주 머시 머리 마부식 쇠보로 내토바 강식 라리아 초납도 로안네 공원 팅직 동 도규 구급 라시페 왜냐 프리초 소쇼 중감 티니 노부 충주 따라 낭신 치매 대도 자르도 대양 사고르니 송지 냐고 룸규르 조바마세 파모초 낭신 공원동어로 용겐 초다 냠투 초로탄 정리 갸주 나고 전공 표송 사업의 총원대로 자민 토기 초제 최수기 초대 전인 대양 생마리 쿠수르 테니 나발레스르 최수니 타시론 잠기 개백구이 나타칸 자와라 화제로 다른 데로 요원이 냐부접진 롱수 주긴 제르바 개백치

캐부티 네데르 조르디 셔규나 제도 네자오베 이루크리타 아르간 치리기 메츠 네디니 나즈네 강가 강대기 김시시도 준시 제로 치도 조제도 주 튕글로로 유럽계 전부 시기 면 차례 능린 디니 자르 양부 시에타 군중 자외 난키 군중계 제부 유도 사싱 편조 야조 예배 정중 함 디더부니 미리기 신규 치답 제시 십지 제발레 퇴응어마라 티레게 마디 年底呢, men charata, Zadale trobe, since the shibushi in two. Zadan yambu jaube, sodu ngakonshi yimbe, dang men soja son dero, shi tsu yu. Kabutin dere lebdu, dege gamse totu, dang men shawa, changi million sing. Tengi kajan lega, gojan chigya chak mawa yu. Long Dong Jarin Diru Nejagan Yimitsu, Mekuju, Kangli Chebe Mengshi Tua, Rang Sosor Wang Wei, Dedian Kimshi Shik, Zuchun Cheyu. Teya Melin Home Mi Riki, Duma Katabutsu, Nagwan Chungjungam, Chashe Zam Nang, Mekuju Chene, Sip Sarbe Chebashi Mimbara, Konzu Lodara, Jijin Chizu Kasheki, Sago Merse Dongu Yu. Me Chenbu, 신전 고대도 교르네 동전 최도 자서 침부시 차보마세 대신 신과 침부의 순경 대연비 신도 침부처로 각기 매바 차네 딜에 봄바 개토바 충화 제레 관저로 신제 제버타 신도 고대의 지수 치료 성예 대나 네게 매수 매 등질라 대네 내디니 표송 자기의 인간공시라 되유 Wenya te mutu, gyndu che topa. Mashi tengi nazi da yongwe, me yun le shukien nge jen yu ba xe to chung yu rong. Te yang turup kashi yar nguyen tu, nazi me se tongwe, chitan tiri yong su chuk du tsa nashi. Taja kuyun dira, men chare xing tong chenpo pen chen ge xing, yang xin tuen kong pe sung tsogwe nazi di ni, nazi ne nga zun me ngor tong yu. 대회 롱어 숨게 제수 매 체부 빠르네 라리아나 제 라수 체고 초네 카나디의 실교토 매 차례 낭제 나머지 불에 이내야 탱크 차라 능린 용시 잠식 장소로 내 토비바 마세 대다 샹도르 리외 지리낭 송경 체유 지린 디더보니 탱은이나 내매 표숨 소수의 재수 대비해 매질 때에 낙제 라수 제배 특주기 매긴 카나디에 낙제토 최신의 류 매배 대니 캐부티에 뒤럽타 용수 타대 지도나 마지나마 표숨 소부시 매나야 작다 르동의 신토 간이스나 탱크차라 나제토 여신 편제 기신 여신라 매 바르라부유 나제라 매 체류 대기자라 공연 팀조 왠야 매세 동비조배 왕기 여신기 교내 뉴도 디그유 내게리 송신 대야 하나디에 전중 전중 치렌 디더부야 마주 미리타 나제니 워르기 저와 틀에 튀엔베 사르베기 제부시시 군디스 예신기 로마 헤브젠티 쾌념시 서부 예베 테라 뱀 히자 카라시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유럽의 응어미신 노조소 자기의 사르베 지명인 카나다 닌자 민토기 처음왕 시유기 계급지 이바다 대된 차원제와 대비 짐주일에리 타라 대외 대꾸주 제안에 경수 종교 대야 실규나 조기 뒤만기 Dekshin ki Baba Khonale Chobye Chujungshik Sarzu Chayshin Mingla Khechu Shesera. Nguyjeba Tha Bakzongya Gensu Dume Duma Sane Khechu Gyojyo Chidang Khongdu Chubatan Chepjigdu Gamsay Nangkhonsu Jogyo Chebye Jimju Yoche Shidu Gyuwa Che. Wengya Chugyo Yudujo Dime Chulamshik Kalayin Tasu

근근이 소자 마부 응원에 수요 가쇼기 투지시시 왠양 소자 카지기 소자 시엘의 응원주도 처지 앙사를 채세히 남규 준비 체취 뉴뉴시 제장 고주 통과부 연비 빨리 자육 대회 가구휴 과로 부소소기 류본타 소라시 대연비 강소 토구의 토도 대랑앙 조교 체초 대신 과로 소자 신감기 지상쇼기 너공 대연비 내앵에매네 심세 최도 중부니 근두급기 초덥 초육해주듯이 난수 그 콤바 칸저 보면 세보로 통톱디 그 대기 탕도 잠니 콤바지 대신 보셔로 강된토 내수리 깨기해 내외도 초대 지금 이미 초로 충분능신 강대도 조업에 뉴버메나야 한주의 샤웨 바발리 강도도 규제기 요제지 수익해 대타시 신고토 규불레 유에베 바바 테대도 텐톰네 대 충배 깡바더비 진유 대비 삼고기 뉴버 텐톰

파타다 야라 튀용튼 루타 튀바시시 간이스나 톰기 군구 시부 신제 공부 난토 초고제네 군예경이 창난 다왕아 대비 다다 야르 튀용튀 댄댄 초나 기부시 용해시

0: 민주 기 규림 난 갑갸 미국에 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 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베 십시 뷰치라 겐린 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 기 니드 부살베 카즈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룸체 디퀘카즈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룹총탕베 카즈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 기 녜가 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캉탕 잉통 첸제 냠제 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 기 네 퇴모네 신토블라 컹충 기무 로니시 비징 비민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캉기 안제 수더 기 면주 치더 사르도 되유진 케린 빵딩 쥐앙아 탕 미그도 장세 무규르즈 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 tang, mi sebo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i nian tuan yuzi. Bijin bi min tang, tiawai rengxin ki, ming nian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ipkian ki gong zhuyo ngabj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obe, guni pipar ga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o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yi chu.
3: 哎，恒国真的太好了，刚把困没得个，上不掉不远吧？那你买个吧，我那买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恒国的，这样，投入掉不起，死人了。
4: 那半年以内，恒国大建个恒国的票呢，也不是不多。恒国大建个恒国的，建国给爹当了，送就投入的吧。
3: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比也多，比猪脚也不吃多。养过，呀，猪脚的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的证明拿走过，很巧多啊。
5: 八卦四处啷个趟，三个开发商给八百里的内地游子，预防八股张西康了骗到。俺从个了骗子，日本面板吹得当，别具能做。八在林中堂，冷水屯吧，八股三个开发商给八百里的内地了，预防八股张西康的日本面板吹得当，别具能做。预防八股张西康的，我用的直接汤，前两年八百里的内地客了打空气，预防八股张西康的，给用的木质成本是一百。
6: 既然了，八百里的内地游子，你也从个了骗的，路程难走了，里面吃住的，娘们一样难走。这里给拉菜汤，还算给些许，过年偏吧，各处去。预防八股张三卡给这单几十米吃过百块银，八百里的内地客了，从卡都骗的，直接娘们难走，我孤单，我输孤立玫瑰。他在山里，他是中介，尽管去娘家破烂，可望着两个月估计出去送俺姐姐个，实际上呢，是中介生出去，扎的几浪，可望着两个月过年，给个俺个姑姑处。
5: 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跌不灭子。预防那当哪位说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人民识别的，伢们人拿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奶奶准备，给他洗钱的。那娃那说动话当，四处啷个？那娃五只找不说的，那娃跌不灭子。那他哪位说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老子托的，人民识别的，伢们人拿出了。预防那当哪位说去看的，那娃我不同，那娃张氏钱的给了。
6: 第六个，那娃是几年？预防那当哪位说去看你，给用给木质成本是一；，但他害怕给不起，起来给小区托呢，给那当哪位那头了打空情的。预防那当哪位说去看给，得当几十米去过百元，那当哪位那头看了，从看图片里是不是娘们能在过古当过数过来玫瑰？他在山里，他是中介，尽管去娘家破烂，可望着两个月估计出去送俺姐姐个，实际上呢，是从业生出去赚的几浪，可望着两个月过年，给过俺个姑姑处。
7: 什么听见？他那人可能是我的熟人。城管去了，真不忙不苦丢，车站站你去怎样呢？就你牌儿。没住公干了，那么听呢？人行真不忙不苦丢，车站站你去怎样呢？去牌儿。三柱子真不忙不苦丢，车站站你这些呢？去牌儿。

0: 빨아.
1: 어찌? 포.
0: 통과되시들래.
2: 야, 되다 되다.
1: 어, 네. 포.
2: 네, 포.
1: 어, 더기 네 수약 부디다. 배트 차와지. 시자.
2: 알아로시.
0: 别说，光欧流拉的，欧流拉是主席，你还不知道？欧流拉不用啥子，俺家老公干啥？
3: 谁不的？直接点是退了。哈哈哈哈哈。

0: 야, 대수다. 콘지게 리라르다. 딩에 부리.
1: 거지. 세고 쇼르베.
0: 허리. 어블리라 컴사.
1: 다드네 저부터 데 유디. 저랑 규치다. 누가 저스틸레 저비 없어.
0: 거지.

0: 직접 쏠라. 직접 쏠라. 나한테 이슈는 용지 교비 인여지기.
1: 두개 집에 대해서 년도매. 전부 인 양내 돼.
0: 네 진짜 승매. 네 기랑 창고 쉬고. 내 채는 이슈는 부수 토크도. 내가 진년 된 줘. 쇼가 집에 마세. 당도 밀 럽럽다. 나 기랑 교기를 쓰고 와. 등을 당장님도 토일 대류. 내가 님도 채. 칼라님도 세제. 오늘 나와 기부지.
1: 나 대도 세제. 신이 되게.
0: 기란스이다. 미싱이 되냐면 되시고로. 제 말해. 이내 기란지고 셀라치 냠넘금도 그.
1: 아니 얼마미도.
0: 기란미다 머시비는 콘서 가르시에 그 유매 견뎌면도 그.
1: 가르시에네 씨.
0: 전에 기란 그게 있냐 그게. 내게 좀 되다. 코네 바라야. 라차 바라야 그래.
1: 다 그래.
0: 기란 남수대 지스다. 샵자 대지 있으다. 사고디날 테모숨 거용송. 교는 제모송아. 용바 다가르비 열에 가족 손든 거래 아니 배도 섬스 어리 더도 배드체 주머니 주머니는 내 차가지 쓰이다 대배 신다티다 주머니 뭐 남사 고기
1: 장대도 세제 쳐가도 아
0: 다니 하고스 아자랑 게 저 당장 늦게 해야 돼. 시험은 심해 좀 지지 어렸으기. 등원에 이르베.
1: 장 그 뉴스도.
0: 니 시험을.
1: 니에고를 도가치나. 기쁘시도게.
0: 말이 은이 급해서 토죠. 지겹 쏠라. 니는 계속.
1: 你让陈贵听几千吗？谈到唐城让进大马戏，我让进大大，今晚的空间没被给新的羡慕我大。唐多，我现在没准备开门，给老你个中餐会员名度，开始准备过个月呢，我立住不用钱钱，我啥也提，大好好说哎。好好说。唐多写下去，我首先请不算账，顶着几个爷爷名度。
0: 用好现在了，起码你也持续的你说。
1: 你
0: 过。用啊，我注意的。

0: 비로소 파제 첨분의 터디 손난 입에 따지 아 다리 파제 드네 타브지 제마 후다 세월다 유모 망스타프 돈도 버는 데겠지 드네 돈도 배준세니 중래 가 즈구스나 보투 차오리 제장아 저 디지로 지게시라 순예로 순제 제배 마세 대외 배준세니 손샤 망단 투보리 ki gyebgya hardo
1: rangri mutiya chuse de da phojung kang bu ge dile yang chig ji
2: ya wo shi sha ge shi kan zhe yu
1: ja de da kare so ti do a
2: ran ti bu shi da
1: di jia fei xi mi de ba
2: a ci di da ri 别给我搞王三一个这么多位
1: 好嘞，钱呢？你贴不来是吧？
0: 啊，这没钱呢，买不起钱的，可是没事，买不起的，来来来，买不起的啥，买不起的，钱呢？你点点怕不的？好啦的，对的，你怎么买的贵？好啦，怎么样子我的？怕不怎么样子，吐牛一杯。 개만기다. 도치. 자게 보러. 뒤 대셔 야 오시게 보다. 야, 쉬다.
2: 영아 영아. 디시 진스디. 또. 디오. 가르사. 가리 말하게 쇠도 잡사.
0: 자주 세제 말아.
2: 자주 세제 말아 말이. 자주 믹스 구주기 세제 말아서. 시가 쇠도 잡아 되나. 지단 공시나. 민의 칸아 거리. 대다도가. 더더 칼라체. 마브체체. 우부체 더도 도교 터지도가 지난라 삼로스톤다 속자 만장아디게 주중진아디에 유부체
0: 주지심부리
2: 가리 안에 다그래 계속 해체 말이 랑샘 조시 다디 당청체 나오 카라디체 라오 마치디임 신 주거리
1: 자마저 가르시에 거래 만주 공사 속자 링거 차부도가
0: 그거 쓰면
1: 你看来是呢，公司进来了，明天看俺不天气过的是过日，大的特别锻炼起，考拉的，拉他经验，马不叫周华经验，五百德国经验，都有特级，七不叫专业经验的，信是没？俺叫我经验起来，看意思呢，点啥比赛的？看也不到，给这些客户，从小到这花样当徒弟。他嘞，俺让你那给不出来不多啊。 제나 우버도 가지게래 아.
0: 더우시니. 디가 소레스노. 공신난기 웅미그니 쥐러 웅과치. 베차샤러. 견자십시다. 냥금에 부소녀지. 세브세노 팀부터 다지녀지.
3: 상대도 에지. 리모쩡도. 겨디간 세이고다. 나지 추즈칠레 잼주. 추즈주베 콘 로조유.
0: 어지 아직 할 님 세도와
3: 저 라짐 세중아 문에 보는 데게 카고 이제 제 주송아
0: 디랑게 뒤도어러 랭게 자리 야주 야주와 小주
3: 진짜 멀었다. 小柱 스님도 뭐 마시냐 지네 파고 있어 봐.
2: 초보. 나랑 좀 마시는 뭐 마신 사도 뭐 내리자. 제마 뒤주 총수는 양계 기부 수동 거다.
0: 어, 지지. 뒤주 총수는 좀 지. 알아도 없던.
3: 알아요. 알아두면 욕쇼. 다지만에 각시 그래. 만에 중나.
1: 짐집 짐조라. 등용한 조통주 지가지. 다 옆이 이거도 와. 근데도 안정님도 내가 씨도 아직 나요 채 초카르도 아. 포초에서 두 개.

0: 저다지 녀셈날 냐제 규르고 치소 나키라니다 추도 쇼유 나줄레고 어 마레 마레 나줄레 뒤에 칸도 조제 규르고 치 물어봐 나로리 너 직수직 럼 고기라 치로로 개개 말고 샤고 유자 르바 인지 체레기 팀드 매니지먼트 큐는 요야미도 나랑 숨게니 디 요구 말봐
1: 예 다그란 삼죠 말아서 금주지 거래 굽사쇼고 스웨사합지
0: 다 그래
1: 더더 금주 도가시다 안베사합지
0: 제자 말아서 알아박베 참지 개뀨리 깨다유베 팀투 챔티리 르바 나주 된제 슈토 말이 이내 다더 맹신래 바디 녀체너 팬토몽의 생비
2: 조전스 유베
0: 다 그래
2: 녀 다더 초부급이죠 장게 미조 아제자네 포고 성구도게
1: 알레고다 알레고다 老啥个听这些脏啊？第二我呢，可以查不是民族鬼啊？这个林代表说的是民族鬼。
0: 哈哈，切，看你多用，你要对他做些有的。
1: 你要他都同他做些有，然后钱呢，其他人查不是民族鬼。
0: 啊切，
1: 主人很多，然后就不中啥。前三没的，最多钱挣着。一年下去，别就当嘛当的，你要没得赚，他多不多的，差不多不多得赢。
0: 这个嘞，
2: 没得用。
1: 钱都是垫起边的。
0: 听不着了，他们的过来看守。
3: 要去。

0: 저 첩딘 데란다 쿠규 아유 방공 의디 유베 랑게 첩디 치니 기르다 숨기 숨기 스트레기 디에미나 나 야지로 메다
1: 마리 침습 주라 잘라 루트 제베 리부디 추수지를 숨기 마시베
0: 디안 가스레
1: 디 가레스노 디링 아슈 조치메 민도네 용비메 나오 천사 민도네 잘라 기사가시 트야유 니 티우 장에 랭김 지바 지르베
0: 용아 림브리제 기치비나 니에신 부탕마 베사메 바시에초 고조인다
1: 더님 부도고 디오 침습 주라 계시라 가지공시 침두민의 임치 미인 가지공시의 수도 예비이너 라인 근제세도
0: 당부디 수정함의 수도기와 김세신 부채 낭매치와 누가 따오래 계시문에 침두야 차나 대도시년가 제보시없사 디마체 중대를 문바지오래 텐도 양고양고가 교시망스지를 빼대지 先至于是 삼루망즈당 빈망즈 샤제 쯔린샤 금제다 방탄이 입고리 타문디

0: 집숙 주라. 쇼토유.
1: 쇼토유.
2: 주니리오라, 야수다. 니 라도 가봐. 마리, 라도 가봐 마리. 로글레르 균소샤. 니엔도 자만도 태용게. 따가수다.
0: 소니스 고드구이.
2: 먹어.
0: 어, 굳인다.
3: 헝고비다.
4: 하.
3: 헝고비다, 아치.
2: 니엔고 헝고나 가봐 비에래. 침크 그러봐. 뜨다, 민동아.
3: 강바.
2: 매제,

0: 라가셰르 타리 마즈비게 차긴교 조아리 이네 기제소 기수 침수 대주하게 메스데 두르투마리
1: 스르메 드랑게 직시에 니 알아드 샤다교
0: 마즈비공스이 다나 투주소자 자레로메바 게베체리 토메가다 인스시고르 침두세베나 라가셰르 이게 등지세요 여러분
1: 용아 님바 차수 Nibdi!
0: Rang Chiyaji, Rang Aji Daoji Lha Su Jidu. Chi Yorbi, Rang Aji Zai Yorna, Ma Ta Sali, Tawai Zhungu Lhe Tawa Jiji. Dadu!
1: Dada, Yang
0: Gengbi. Xia. Mone Su Jidu Ba.
1: Chien Su Mbdi.
0: Rang Tanda Lega Jidu, 내가 지더니 좀 가다 차지 내가 지들이 침주 담에서 줘요 깔아다 용군이 걷고야 해도 전하다 링달러 더 휘던 거 좋아요 니라 쉐우 주라 장희수 된주 칸러 딱바리시 우리 돈대제 내가 지규라 디제스 깔아 다가라 비겠네 인구케 매배서 줘요 금세 하지 이 강의에서 미자르 켈린다 뭐보 토마 세상이 예 세상 지스미 제자 랑아 주자 쇼 나 주자 요비노 내들이 저 참마 탁주 도리
1: 아치 카바르샤 나나나 만년 주나 만년 주나 왜
0: 알고다 알고다 감자 마셉치 스팀린다 Kawa linsa suna muti tunga shuwa.
1: Hati. Ningdu.
2: Kharchu yu.
1: Nga nal nyanchi tega yu.
2: Ale. Diam khartaga yu.
1: Nupchos kyuwe namda.
2: Tomsinge, Tangsan Lama Lu Chibe Liu Tshibe.
1: Rangge Gende Sienjo.
2: Tomsing Ning Chimduge.
1: Randa Duriya Kabaadye Yore. Ningdu, Randa Tsongsha Kala Suetabe, Nyanlinga Yonggu. Wei, Ningdu.
2: Ma Suha Yonggu, Nye Rang Suha Yonggu.
3: Jigyo Tangla, Kiran Kailis.
0: 好嘞, 야수.
3: 공부만수, 키나저, 당도 레몬 구구윤나라.
0: 디가스리.
3: 말레가 연대유.
0: 얘랑의 구지체배. 이기 말이.
1: 저, 딩의 구지체매다. 말이 보모, 난저 알아보베스는 미엠베. 니야 하쿠기, 키나저 믹스에서 요르바. 도시, 장게 난저 파렌스 알아, 응아 캐시다.
3: 키란게 코노티에서. 등기 키나즈 가면은 되냐 거주 키나즈 고세 레미 두고 유자 집에는 디냐 로규도 되이 디 키나즈 고세 페토 유면냐 하포마스 이내 아슨디네 키나즈 고세 연대유
4: 어머 디시다 오네 레베 롭존 다그럽체 대 알아줘 가요 베
0: 아지 러샤 내리러 양이 이와차 요 말이. 계시 누르주 돌뚜디게 원에 이너 장 힙자 차기 어디 입에 다지.
1: 말이 아래 구다죠. 모란 우지안 우지는 침배 마도 라프 좀면 누가.
3: 당시 나 라프 튕큐이. 만주 나기. 만주 나 차기 디니에 려고 여지. 제일 년구 침지. 예체다디 루부터가 차차 년신기. 이내 키나즈 공세 주조 선자 댄데 레미 구구여지
0: 라게 다데 비라디기 범어직

0: 경고증아, 침수 상황 카드 못 인제 어르베.
1: 别 카르사, 시리니 높쇼 이사. 리샤.
2: 카르징이, 자재민에 침수배 삼차면아, 마켓 예간 세이크이면서 러비어리라. 침수보다 카체나 카게지 조통도 러비어리. 카리미 하고 이베.
1: 하고메.
2: 니마 예감 좀들 천자디. 간다지 조 좀들 침루로 된부려.
3: 경고지요, 경고지요. 小柱, 红红的蓝鱼被特别死, 这次人民呢, 制作感主要是的趴下, 狂别要这一个图没的。
2: 你的英国城,
3: 我那英国城, 英国城。

0: 아자. 나게 단지 된다 계속 걸어요. 공신한 시에는 되고 말베.
1: 공신한 시에는 내가 퇴주 쳐라던 거 싶어.
0: 쟤는 나 그렇게 퇴주 쳐라던 거 입에. 형아. 간다가 아까 러니 요 말이. 내고 이제.
1: 디. 상계 파뇨 되다.
0: 그림에 그래. 어, 롬죽 작업에.
1: 초초 가졸도. 사모로 권에 니롬던 거 입에. 이 당청 제로시다.
0: 말이 킹이 영이 가르쳐버려. 아. 아자란 게 말이야 그래. 아. 우리도 그래.
1: 가리네 참을랑 시어버려. 아.
0: 아지 상황 아마 시어비나 김민도. 그다가 마시어비시고 제가 좀 해.
1: 제가 뭐지는 작은 우주이.
0: 작은 우주잡이나 량내 등이.
1: 량내 되는 학부 가면 마치 싸워 강변 날 때이지.
0: 응. 그다가 학부 감제 싸워 강변에 대고 중에 따바 구별 교재 대통도 가고시라도 가. 머신에 얘기 없지 나 알다.
1: 장시다 알다.
0: 응아. 미소 단독 공사 봐 열다.
1: 가래 공사 없으래. 태자든 저저 뭐. 얘랑 쉬어. 뭐도 매는. 정가 저거 해 봐. 내 줄 하도 와.
0: 아. 진짜 이네. 응아 조금 매다. 아자랑 게 미대 경험에 말이. 저 시그다체. 네 응이도 봐. 깨가 심바 사셔네. 저 응을 이기 사제 단독 아 셰셰던 그리. 정도랑 게 녀말베. 오늘 기회가 좋네.
1: 편걸 토야미도.
0: 아자, 네 채나 아자랑 더 쪼르 감매도 성도 가.
1: 다과 가부 유매 세고 보충지란 매. 미기엠사 특기부 세대야 준지 거지.
0: 영화 영화 영화.

0: 저 당장 진이 집으로 샤.
1: 콜롬에 앞에서 가네 거죠.
0: 대콜롬에 앞서 그러베. 대 연대사. 심감기 시진서 열다. 티고 열다.
1: 가리네기. 가나지만 애미디 계지는 통마시.
0: 가리네.
1: 가르침에 하고 뭐죠? 간단 얘기 좀 쏩샤.
0: 쏩샤에. 저 오네 좋은 거 좋나? 숲까지 아자 저게 얘기 있는 숲은 또 야면은 옛 초송나네 저 여자 가르치기 유매 아자란 게 되게
1: 다 참아라

0: 사실 그래도
1: 진짜
2: 어디 네가 쳤을 때 제부 요리사
1: 나고
3: 이다 인상만 있다 김철 아버지 야 교수아 야 교수아 인상만 아버지 야 교수아

0: 라슴 쇼. 범인승이디. 르게 초비 소나 준승 워리. 주인이부디. 라 범카 모라다 카체 주고 마스바. 제는 모란 체디오지. 라게 모라임도 되는 라와민도 승고 마스베. 제는 모라레. 라호메베 초디 진양주우지.
1: 这个黄了，这个糊了。阿姐，关门锁啊，水果less。今天晚上吃不住黄了。过于人生啊，过于人生。爹陪的。less，他叫哪？今天刚没拿西，我也拿木哦。空哦。俺做吃不住天气抗议，吃不住了是。
2: 空个三点银，阿嘞，吃不住了，看啥？看啥？
3: 디오
2: 게임도나레체죠키란슈다레스레스쿠키아키슈다아키나스가미나시용아도스나다니엘은니게침투광라칸디아도아레스쿠나니공문초모라통시시라요마리
1: 你姑娘阿拉没多，车子不急，先到马店去哩。马店，俺苏然可买吧。
2: 可能有些。你阿木让车子，今天你看见伊。用啊，你答应的。啊，今天做高祖南西。先取个送的。
1: 真就慌了，他的客人给俺做公司学习改表那把，拖欠那收益。
4: 我知，听这句话说话，你看他你怕拖欠那收益，俺可不要我听这是那把拖起。
2: 说话说话，
1: 看他人头顾不穷运了，急忙俺从下忙从我这拿啊，你不这边。
2: 印度，
1: 印度，
2: 你
1: 家过过这么点就拆除了。

0: 비리.
1: 나오네 항상.
2: 왜, 두라. 상대라 안 깨면 안 된다. 나 샤 조금 뒤에 캐리 버다.
0: 리리리. 세부 상지라. 나 샤 조금 뒤. 뒤도 뒤.
3: 가리 세상 세리. 세부지 다 다고 말이. 리지 안 다 걸어봐. 네 잘라 대키.
4: 어지. 예야 나.
2: 나이다 나이다. 나이다. 당연히 나이다. 겨친다.

0: 也请过。公安部，过去我黄一楼一呢。阿姨，女儿子都这一个了。陶建呐，几不是都克林达了？克林达。永安，陶建呐，让哥接了女呗。哦。 가르뉴봐쇼금체지리
1: 디랭아라니 창스기어제 님책통진배 천수님으로 같이다 하고 그래
0: 향춘이 가르샘봐
1: 니엘직대다
0: 샹코니인배
1: 티가로코냐리
0: 마지

0: 망고 티저 뉴야기. 뭐 하네 라죠.
1: 망고
0: 주전.
2: 아.
0: 산뉴고도 가. 녜고가 가 나다 뉴베.
1: 마린잉도 디니에 스페 천치 잠이 마디규무이 매자 레카르치네 카구라스도 이네 계직 말이 니에 스페 천치 임바랑가 신지바
0: 녜고게 마 락다뉴 마 쿠마 제워드바 타디 로스구간에 배파제 발렌레제 로루요다 차저
1: 라시라 잡든데 마시다 니에 스페 천치 인슬러브유
0: 영아, 닝도 장섬 삼배 야시기 야주 야주 아. 어제 닝도.
1: 오.
0: 공사직에 장계등지 지급을 봐.
1: 러비.
0: 전에 DJ시 등아 후시 아.
1: 영아.
0: 야구슈.
3: 我这撑住不住了，皮皮。嗯，我这。进不错了。盔甲皮衣。我这，也变不住预备。亚龙的，亚龙的。卡嘞。第二，查明子光子贵。
1: 这，这两个新买的。老弟给拿了，没人给俺他儿子给他了吧？ 听, 당구인다.
3: 我那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上身
2: 아 가로 당구티 손아세유. 니야, 나 지 승마이다, 승마이다지. 나 지 승마이다. 도치, 도아, 도라 레스모아. 나란소 나자 정부지. 오. 도치, 야, 도스톤. 쇼. 제가 알아서 두란다 바이 무엇소 무슨나 수바 그스 죽는다
3: 이다 그스 죽는다
4: 이다
3: 그스 죽는다 와야 땅 아랑조 속창 아버디게 창모 좀버리 이네 민시다고 지금 말해
4: 최선제 민 가르다는 거 그래
2: 때문에 둔다 해신 부지
0: 디니엘 밍 하스와제
2: 디니엘어 토웨이사
0: 토웨이
3: 이네 밍디 남도 사브르스도 토웨이 토웨이스 오네 이 갈레시라 하겹제 꼴좀네 튼토 니엔스 슈베스레스도 시다스도다
4: 속샤링스 단다 그래 되다 다체 또 규터지체 우보다 카라 마자 창미 예거르메 숭급 속자르바
1: 티가 알스레 창미 말에서 오르베
2: 디테 니란 수고하세요.
1: 안래.
2: 어. 회진 스타트. 그제도.
0: 회진.
1: 나르게도. 간다 속자르도.
2: 나르게도 대차샤노. 나르 회진 시비 뒤럽디. 라키야 메베 나르 수고지. 코조 자수딩르 네베 수뜻지웨 속자시리. 코조 자수딩르 규르부 대투베 마세. 자주띵네 계시겸노 자주용노 키고리 제장아즈 나르간도는 신체니 피시마 셉지 냠뇨 속초 제비노 넘지마도 나스텐데 게다슈리
3: 용아 제나 회진스더인다 그네기네 다그네 야랑고리 이다 회진체도 샤다진다
0: 인다
3: 샤다인다
5: 지금 황라 키랑 유치
0: 대시 안 치봐
5: 워시 침집으로 라 통하면 되고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唐晨唐晨透围起这些公司民宿差评

0: 어제 지갑 당락 감사.
1: 지갑 당락 감사.
2: 지갑 당락 감사.
3: 지갑 당락 감사.
2: 대기 공감사.
1: 왜? 가리랭게스. 예, 됐다. 지갑 당락. 뭐 무슨 어제 수인. 코 최고 선배 지갑도 구해 봐. 사조. 코 처음으로 선배 지갑도 구해 봐. 허우지. 그리고 침대 선배 지갑도 구해 봐. 조란이. 지갑 당락. 안 주기 당락. 지갑 당락 비디. 키랑게 안 줘. 지갑 사라. 지갑 허우라. 지갑 줘라 비고 말베.
0: 지갑 줘라게 숨 다 그래. 지갑 당락. 공작이 제지디 근데 정도.
4: 그도 지점 체내야.
5: 메세드 바 파니시.
4: 야우도. 원해 야우도. 아란수다 참부슈도. 디 지겨 수이삼다 교이나.
5: 지겨 된게게.
3: 키나 상무 지겨 없지. 레밍 아주 고하시야. 지망 아수 칼은 연구제.
6: 어, 小白, 랑 앞장 마셔. 디 온 단대 튜디 랑 참배 권해 지미도. 이내 지갑 당라 아주 회진 공세 제다리 제마실 된다 죽바 주도 라 주니 민토네 님도 저래 단에 송 라오 지갑 지니 숨래 칸 조리다 저부 털어도 아주 다시 그래
1: 주니 봐라
0: 주니 지모 봐라
6: 라 시에겔스도
4: 다시 뒤 계란서 다른 쇼게네 혼내 삼등
1: 이대
6: 네네네네네네 배틀 해야 치대 라게
1: 네 저랑 셰오 나야 레그메 바 데메다 나랑 저 레든 칸디 문고 카탄 구선자 총상한 주대 윤두 조문하는 랩능 시 근처 속으면 삼등기 대비 나란주 대핀 얘기 총사 창매 갈릴로 따고 그러봐 차지고 하는 요 안요 제장 피겠습니다 카페소야 팀주 등주 간에 오용 부인 아침이 오네 고마구디 삼동다 닌 가주요래 주니 발라가 단단한 직소에서 좋았다 근데도
6: 지갑 당터, 니라셔, 나해 다스 대매다. 네, 특지 통수관. 니야 강부디 낭 싱싱쿠쿠 말랩체, 창문 장문 시비. 조디, 니야 차도네, 덤추시라 깨부제, 공세, 노르베기 동부시 뉴비. 머시 동부 춘주위네, 누부양 채부시라 혈다. 나랑주 공세 피게다 뚜제, 제마 동부디, 첸부 철리, 그저도 아.
0: 나의 레그메바 대매다 지게 당라. 김상매 싱글 봐. 나랑도 공수 동년이나 사제를 당도 저래. 년밀라 따라치다 슬럽이. 나랑도 공세 놀라 심히 청매도. 갑디도 상담이. 띵 나랑도 여여버도
6: 당당당. 허지 심히대 겨우배.

0: 做哦，先热俺拉嘴，他的一个秋季的秋季奖吧最久的，俺拉嘴拿呢，老汤配备，唱不起来嘛的，现在俺嘴女秀玉桂，四季对过，女秀玉桂，四季对过，女秀玉桂，四季对过，没事情，你的，我走。
1: 제시도 세르마도
2: 지금 쏠라 쏜다 남자한테 계란 게 제일 난이 입에
3: 지금 쏠라 딘데스시 계실랑가 송을 잡던 텐 가셨다 당진 가는 락다 대학 최고배 난이 인 이슈 마체 거시 권자다 체 경저시
2: 경라다 말아디 녜샤바 지금 말벨 캐나샤 제비가 균이베
3: 전 그냥 문제 가져지나.
2: 그냥 저거 제 가져이나.
3: 어. 주식 교연에 변하냐이나. 지숨기지. 계속 권제 그냥 토를 펌나. 만주 그냥 저 공사 셰프 좀 되게.
2: 알레. 제니에 파로제 공사다 주도 제니. 그냥 저와 챈 드르베.
3: 지그지나. 냠냠나야 그리고 쇼이. 클리피고.
2: 용아.
3: 儿子，几个草老水呗？
4: 阿来儿子，阿子，光不去了嘛？是别急的，会就差了。我呀，兄弟家伙，兄弟家伙。上个钱呢？俺做这娃求着呗。看过些啥？俺们上培训生。你让公司春秋这都能开呀？是天天打老小，是挺忙过些批。俺来没人生过多个，咱们上俺也请老买的。
5: 你弄啥？
4: 但是呢，康利给这个康乐同学没呗？
3: 阿来过的，这个不是，这个
4: 康乐，
3: 康开的，
4: 康利，
3: 南山电子学，
4: 嗯。

0: 라님도 카세딩색 내가 제가 그걸 삼죠. 파제 소제 야 내가 다랑치 겨르고. 뭐 좀 해.
1: 라상 봐. 처음에 딱 심주 쳐야디. 고거 수수리 얼 삼중에. 제대로 안 걸 열이디. 고수 티브지. 진두면은 내가 내 돈. 네 지딘다.
2: 응, 진다라. 맞아. 와 신다매. 내 할 수 있네 지바. 어, 이네 갈 띠님 더 담아나.
0: 장가승이 나통 조직이 왜? 네 남통 조직이 그래. 나 안염도 지금 해.
2: 저 조직이
0: 저. 나 안염도. 나 안염도 지금 해.
2: 나 안염도 지금 해.
1: 나 숨어 지금 영도 그래. 내가 집에 님은 타고 그래. 요번 핑지를 좀 해봐. 욕좀망 시에윤귀. 갈래 거기 치 도움도 쓰고 와봐. 저리. 쟤는 로유. 나한테 깊슈리.
3: 아, 제 말이 라우다. 도와줘봐 로유스 카스래.
4: 나 로메. 세우스네 로두메.
0: 나의 로메. 큰 로메.
2: 나의 디라전가 론두민도.
1: 어. 여기 저세요. 계속 도수룹되지. 아, 우어당 도움도. 아, 도치. 내치러 산스치가 진. 나라도 미리 리제게 제조리. 수계단에만 던져와. 老师，让马说的。

0: 대다 하지. 닝도 뜨다. 자대 당 잡았다 그러면 너 시민 토를 펴 봤다 교 말이. 나 단대 근데 전에 선배 굳이 이랬다. 얇게 당 그래. 내 말이야. 아.
1: 하지. 니는 너네 샵 잡자도 와.
0: 팀주 황라. 녀야랑 셰이다. 나 단다 랑 롭 좀 지구유. 나 라니 로마고 사장이 병 얼 때지. 나 로고 치다. 내 막이야. 닝도 탄다 니마다 자하요 마르다 니마 아랑게 로고체 디고르바 탄다 아라 랑게 피린다 추샤
1: 예체나 다오스 마고바 상우제 줄로용고 치리
0: 계생아 리추 준비나 미신다게 랑교가 준케부도 쓰그리
1: 是的 규식하대
0: 可夫记得先生先给曲西的口头中哎先生先给我做起这两个其他事情公司先不定这个哎哦看哪做哎哦哼可不是他们对没有事呀然后就是跟这些鱼看一下差别小鱼嘞给我下肉嘞你也谈个三不去宁都 랑게 되면 퀴즈 디리 제일 뉴스를 봐. 랑게 아 디고 쉬단 거.
1: 샤오네 심쇼 칠루 대회다 정민도 와. 도스터디 켜고 된죠. 겐스니야 켜니 맵자. 내 주사브라 된제 토는 총세 털 주입자. 시베.
0: 세다 녀불. 녀랑 잼지기 삼주고. 라뉴시. 띵아 회진 레제 지림베 규스 탐구들이 머신아 수종하면 레접 진주 변에 공시로 와서마 아주 요리 단도부터 사장 체제 니랑 리뉴이베 라니 바퀴 찬도라
1: 장현주 공시 나게 대비기 속산 선자 시와이 저 장주 요리 是吧
0: 힘고추 나 단도 공시 침투 챔비에 지겨도 굴부르다
1: 영아 미스텐다 경기대 견도
0: 견도세
1: 응
0: 견가도 룩주게 게라라 끈치슈이
1: 침든 셈비 지겹다 구이바
0: 괴비
1: 네 교회 권해 더 세추
0: 톱게 말해 꿍신하게 앙시브리
2: 왜 로타 저와차 상무차차다 네 권세 루미 저다 링촉세다다 마오바 니조 지타 갑조 텔레 니 상담차 당부디 거부시 총다기 나고 교르부디 미망시게 하고 제국이 신사시에게 남부사베토네 초브레나 슈리 던도니에 캔완소리 게스트비 캔완수 제지루 매베 정유 큰 효마를 숨기 세브르시에나 거부지기 퇴자 사업 처음으로 되어야 돼 초시다 지네 망소로 고고당을 숨기
3: 여우승
2: 레시가 중이다
0: 진달라 제주 투스 니 동로라 중수소보다 신상신 총다 표주 단촉배 경기샤샤 초니 카제제제 거부지기 총다 표주 뒤유 니도 주민 앞도 쓰이샤 이내 니도 주민 숨로라 中市所谓几个经营互报案给杨先生先的从大批去取云林段阳田吉下下谈到中市所谓各地对互报案给光阴设计可复几个从大空间被破马单被拖不起给啊这一马里让你全面的出马设计多多的学的多多些呢可不是说给你记得下一年你来过一位解释的给那给团结记给团大的道松江图吧嗯这些叫我你给大家写啥
4: 在这边先生请个团队领着要不是这些团队的女儿给空气加擦香团队的居民多
5: 丁安子当前年时一对不对不是前世的姐妈母的给吃个亲戚可是不起的用啊参谋高来卡斯第二他妈年三把丁安子两边那么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长
3: kinzu yao tingzhi chigiri samsang ma chiong. Dutsi, nian kinzu kiyong bai jie shdiki, choktum cheze, tine shenshan shen dinggi yin. Waya, dara yaxi.
4: Yong a.

0: 심심해도 와.
1: 지게 당라 야피다.
2: 어.
3: 어제 라탕 규린 거지 아마 총아. 키랑 거 셰베가이. 레리디나르 키라메나 추제 유베 년슈디 뇽루 뇽주고도 와.
2: 동아든 좀 마동다. 아주 주시디 오늘 야고 또 삼나. 남산 경기장 타리.
3: 나디 라바치르 봐. 레스레스 불이 야피다. 레스. 주시대 녀대비 야구시라 소시야. 20제야다 총무라 딱제치야 창문 제자리도가 슈다.
2: 라울리
3: 라
2: 땅아 땅아 땅아 기지 창고르 슈다 개기디 여인샤니 레마리 강에 가르두네 가르두 슈다.
3: 어 시다 어 라탕 녀 창고 슈구인다 어 주시디 이슈는 제비지 키랑게 차례디 규유송다 킨세르바 컴주 먹여고네 디고 셰차브리 디마세 키랑 공시 탄데 네버다체 슈시디 동시 현존의 표바 차샤니 켈린도 컵마리
2: 야하우스 계승하지 얘네 디데 시그리 삼주 디데 대용야디 라라 로고시다 세야이
3: 송다
2: 라겐아조 저기 스쿠르시다.
3: 그래 저기.
2: 아직 속보디 민윤 요지 존조지 장애 통성화 주식 뒤치도 아주에 가르시다 기비. 뭐시 어 냠래시 투여 마시. 이는 예로 와러 장애 저기 스쿠지 아직 속보미 배진 세배 제부디 마타리 땡초 치는 성비 아자자. 기스랑게 셰쇼 체제 냠레 치모투비 디텔로 로팡구르 춘스 치비노 대외 약을 용봐
3: 아하레 냐하고 사고 가래로 와서 그래 전다 춘주르 봐 냐 남사 고쳐 아 남사 고쳐 老汤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면제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면제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낭아 구구초
1: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업을 도와대 얘 티레직 쓴다 이네대 이 나로대직 쓴다 대 별을 생애면 도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대직 쓴다
2: 我得干活，很多的。谁干？也免金边，能空地不免不堂，能空干吧？那去养死点吧。过那，过有空，老子你对，老子几天节目都不说的，也免你出团去，脚步青皮糖都撇糖。青皮糖给团结，青皮路你结个皮青蛙来给预备，也免那次就是洗。最新给您就列出别，免出的温度给冷却特不冷给过年，免出那空给稍微给多不啦，免出给狗日囊，可不加免过的糖，那空老普通免别糖的，小熊刚也明白，也免上头。运动也免你日糖，铁胃人心皮也免你了偏不有，狗日用了些些预备，些些补起了给连续。可把让着，来我给估计，出松果果，果出松三年。
3: 他是娘前郎富康面康去年对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面前冲康老个冲给儿童去管不冷老个六冲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前冲康林国大建给韩国的关节吃了七八年呢点不接能免了身在借钱国民多宁节那年刚不得面子几年人都干了一个上特别人那年林国大建给韩国的关节
4: 全部也会几个人的。林国大建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过年过月不能行，什么时候用不得哇？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糖铁胃人心气，明年中路苏人们在新旧康堂，银铜现在酿制起，明了几只级别，几心七个比喻人，明了大姐前子，明年一年团我呢，先吐不啦。 坑穷给我找米西，毕竟避免糖，铁胃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去，按这苏的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开连半天卷个糖，蜜土脏西，木橘子鱼，普尼冬瓜，王子酿出鲫鱼，开水起来蜜热不起不糖，蜜塞不蜜冬瓜，蜜就甜不，蜜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糖，铁胃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糖，我要了卡巴糖。
5: 从看能力偏给观众个就人民大集团，人民娘们能消费，过年批发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林国的小人，花花从中给认证，录制卡巴，两个月估计初期安安安年初，几吨松也过过过，吨安年初。
6: 大娘，这个计算，这得来多少多少主位，这个第四是几万块要买的，然后我老亲戚的买的，喊你放的牌子是单的，电脑的就是做呢。
5: 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军亲们都来。
6: 站哪部？也不去吃鱼。说说这门庙的店家韩立芳排球单的这个人。都是干部就站起，婆婆单，说说这门个月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哎，你出些单呢？出也不去领给。这要我是啥啥，东西也出口下了。你让了排球单呀的韩立芳给，吞在三部的日单。去了呀，你们我了呀，没忙西西的单，南部了呀，哪部帮不？
2: 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更重点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老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坑冷水，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下南去，给客户车开去，韩立芳从康。

0: 뇨르스스 켄즈지게 당라 로페스노 렌시로 남장께 채우유 와 허지 띵운에 야오스도와 서로 양갑해 주셔샤 준주 차도라
1: 수레
2: 강리스기
1: 워싱위베
2: 워싱메 왜 저사조
0: 아
2: 탄다미지게 저 당장 세고도 가
0: 수레
2: 강리스기
0: 수
1: 강리스기
0: 미디 규리구치 구규대규매 차수 르게야 어마리 하고 숭해 어찌 로영배
1: 근데 준수
3: 다리 랑루기 없이 라쇼 지게 릴라가 간주 주시대 대화 십시 등기
4: 아 어제지 간주 주시대 동신련서를 깨지 중재 대수는 저예고 송도 와
0: 더비아브리
1: 전로 와 얻다
0: 더다 얻다 장로 마용콘의 세예슬레샤
3: 수레
0: 멋있그래
4: 강리 강리 수레
3: 멋있 말이 미래 연락이 여 말다 야청 말이
0: 됐다 녀석 누가
3: 너네 같이지 저도 그 됐다
1: 오래 오래
0: 여기 는 좋아요
1: 문에 구두가
5: 지난주 공시 출시디 총부 챔보다 초카베 최뒤 등조 체샤 이내 당당한 조 공시 진다다 냠레 최차장 지난주 취시디 담 토야문도 안초 로밤시라초 제일냠내치아르와유 미포사동
2: 안초 야구민도 쓰고와로봐
0: 말이 디삼수다야 저기이저도
4: 아 디제마다 진인리라게 안초 취시디 동아시라다는기 황질릉아 안초 깨야치차샤 년즈내 깨유는 냠내치토봐

0: 쉬다 용서다 삼수 쉬다
1: 니에체나 디냠교디 진세능시 미군다 머튬체 나와기부 친애들샤
2: 교제소디 나기머주는 수제기부제 셔메스 얘들샤 나기부주네 캐나스기부제 셔메스 얘들샤
3: 계제 가르도스나 로기 친구도 수순야자지 레리직베기 증명 붙여야
4: 창매 가부치 그리스 시에토민도 이내 정식계약 상류유니에게 미디언지 가부치 해봐
0: 양자뉴 Маңыз неңді тарғыр.

0: 어디서? 땅 알아서 외목대 옹에서 고소 없지. 계시디 이거가 주시대죠. 다수지야 임부이노. 다리딩 아주 옹에서 모두 매배 자준다라. 계기비야 고소 없지. 셰디 임료다치. 계좌 칩 소유노. 디잉 탭시 주고가 용함도. 알아서 탭시 만자 땅과 키바. 아. 주미디 기술 심주치야. 왜 빨라?
1: 보. 아무나 진이서 그 내버려 맹가 냈어. 기니 전부 싫어 주기. 광당을 안 줘. 년도 내게 싫어.

0: 네발라다 암라게 셰바피지 나랑이 다니엘람 두고 있음기 두즈감주 졸라다는 용도기
1: 상아 초구입에
0: 초구입에 서스두기
1: 마법다
0: 초비 남 유튼 제마대는 용도기 마 디린틴 제차야 라가 수엽다 로크바치다 러비 장 소고 있음에 무야단 있음에 혼난이다 니람 투입 삼시리 대하러래 유마르베
1: 마장 파미니그들 미야고 인도도 체시면도 니 처토민도
0: 처고 마시 기체시오 마리 게임게 된 지바
1: 가나 용민도 장 파미니 토토민도 가린스 토그제
0: 게링 마르바
1: 렌토민도 가져가
0: 게말이너 말아 모레난 예대지 두메
1: 당청 장로 하주인 봐 장경아 게저 좀 거슴 부두게 야 람사마 퍼시 비게 모지 마 무슨 머지
0: 가지 가지
1: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0: 아자 유다사디 아라님도 돈주 양마시 디마세 랑포 야오메바 또야 망차지 교위는 수도 없어지리
1: 마이크
0: 수마 교수유 마조고 얘는 하지 디마시네 얘는 하지
1: 당청 상계 간수는 안 환주는 위배 야면은 랑 교수회 치당 니 랑대 치우시배
0: 삼주 배차 하지 나 알아둥이 되죠 아라디 인연 유교 들어봐 키아는 믿어 마스톤 찍마르베
1: 찍지 니 도로 쳐
0: 용아
1: 여우슈 마라니 좋아지도 칼라지 사이모추
0: 이다

0: 지나라 로피베.
1: 어, 아지 노용베.
2: 강리다 계속 내 중수.
3: 문지 칭아.
4: 아,
3: 칭아에. 되다 줍차수노. 슈거 70시간 제역사.
4: 말이 강리스니디 안소캬캬치 고르베.
3: 뭐든 유뉴지. 이내 아지렌드도. 당하시죠. 진지 진듬도.
4: 다친 칭아데. 아주 철시 하고스디 고게. 나 계획 삼자체나. 우리 망체 년초 세바 상승비. 가인선 차도니 켜대다야디. 개천부셔라리.
1: 차도 명발에 당고르다. 니 로봇이게 럽차. 아르간다 샤프칸 KTV에 우리 당고르 봐.
4: 라죠 없이 비요 말베. 랑게 고자 럽시다. 우리 당고 정말이.
2: 왜? 니 아주 침대 전배 처제 치니 시에니. 시에드 니 야오제 님부이. 니 뭐 규세 비데비나. 검지개국이 검지개는 셰르 땡땡게라 주리. 먼저 전배 문제 용어단 용말에.
0: 딜레년 도스는 텐저 교고 통성기.
3: 도치. 니랑 우리 가봐 배지 당고임에 주도 처음 하시. 삼직 뒤치. 주시디 지랭가 말인가.
4: 지 말에는. 나라서 락박 감제 대고 캡도가.

0: 젠두 쳐봐 조송다 안 그러다
1: 알아서 맹할래 매봐
2: 총기 용 젠두 칭이를 배
3: 진짜 니면 일하면 알아
4: 쟤다스무이 쟤는 예쟤봐 뉴아 젠두 쳐봐 조송다 안 그러지 이네 아주 소송을 다 안 그러지 스키 뭐 좋아
2: 예 신수 니 봐라 세워줘
4: 你去哪做准备去哦？
0: 哦，那俺么，没讲过几个，行不记得，干啥不是？干啥不是？什么？没讲过的，怎么又出大个泡沫？然后朋友那么用过的是了不是？行不可怕，一起个的，三不是单子，说说穷苦民族三里，可怜不是？天天，今天郑州那边没的，我讲过去参加去不是？我讲过去了，不的。
5: 我讲给几个经济协助大了不的，听见我讲过这个可怕开了个嘞，也喊我讲过这了，不的，怎么的出大个，朋友买过来了不的，加上我讲过这个，他出这开了不的，
6: 理解了，
5: 理解了，没讲过的，也怎么的出大才个亲戚，出大个朋友买过我这钱了不的，爹妈在买过的新白铺的了不的，出大个太可怕了个嘞，一年没讲过的，怎么的出大了，不的，我讲给几个经济认识的。
4: 俺是没出大，搞大去就开了不嘞？中天宁不宁不嘞？中天内陆开始是我的事呢，吃米牛呗，吃点啤酒去，马子买个葱给把是我的。中天三百块牛一杯。嗯。钱俺出没不行的。嗯。其实俺中天牛一杯嘛都。 你的些工资还是没薪个月，你准备些个工资还是一把事呢。年终财报单，当前收入个满足，明年明年初，房子上么新北铺地的开要嘛是，一年，房子送进去，地不是借的，房子就大个部门买过的，我讲给几个经理抢到还不是。其他三不弄的，他这个程度的，俺最没得拆迁，要钱开开动嘛是。 이네 제촌 두고리 화제도가 가르침니 아주 셰드 배주 단주우리 간다 셰디 샤르 잠브니 차트 마체부도 두즈링고 탕징 알루 샤비노 박자 영향부지
1: 도스님 뒤에 인도 하브르시도 이네 십절에 근데 쳐오제
4: 맞다 맞다 캐나서 올해 개구지 근데 쳐고 이미 지지 제배가 이
7: 老师，让雷公人把这丢了。

0: 레럴 헹게 만제 유리 대비 인샤
1: 공부 좀
0: 용난다 됐다 레럴 삽제 일리샤
2: 공감사 지나주공시 갱킹에 수이나
3: 예 수세가
2: 지나주공시 갱킹에 체니
3: 알레 지겨 골라 아 이거
2: 터제나 킬레그리네 오늘 비순 속세도 가 지겨 골라 공감사 그베르 유주다 민주란 시기에 nga chim chib xin teri kina zu gong se yong ya kiran da chong le tang ji ya ya ge gor di ki chi ga yong bi ma dian zhe ge be tu jian na

지겨 후라. 녀를 와라. 지난 게 강경 하지 않으시나로. 도즈네가 총기당지기 지겨 리라다 좀 뒤수이비. 녀를 와라. 지난 게 드링아. 레나야 유치로. 녀 신수. 재능아 공부시고인. 이내 지겨 후라. 강원에 팡나기 녀라 치기. 기능 말이. 만났지마 냠내 제가 그거를 해. 수고

0: 말이지 게 후라. 기랑문에 공부 시행 멤베.
1: 쇼바. 당도 라마시제 야마요비노. 야랑제로 용비유. 아주. 야랑제오. 다리 제도디나 간제 로럽 곱제 난기기 셴담기 루브시게 단유. 셴담스나 로충우티즈 소소섬츠 셰어토네 촌다가 남지리. 봐. 다리 간제 림보 메베토네 겐고소 셰시티비. 탕지 토러 미사무님도 샤르츠. 아. 저도 디젤 디제 간제 겐타르 쳔숨 미르 숨파르기 삼르 파르다디 녀르다야이. 저다디 저첩돔도
0: 한인생디야 저첩도 아자 저첩도 와
1: 저첩도 와
2: 저첩도
1: 이네 나란츠 탕지샵드 꾀데 샤워치그리 베차샤나 사지심 망초 수부수그리 그봐 나란츠 성규레 되봐 토르더 메베 지속 견주 유자 견주 체사 이지 쳐오리 가다치기 라이 외토 대체 쳐오리 그래도 네 주시다 갑조디 지난주 전 그래도 아
2: 여시라도 경왕라 키랑의 니도에 조직배 니 장안 저 랭게 제제 망초기 균된 소야 걸기 좀 가시 시송도 거 옛라 콩게 소야 창마 니 레레제 스디 겨유 니 체나 안 저 주시디다 참부시라 용마
1: 뭐네 참부시라 요리 보모 랑 콤시 니오네 야오시라다 전시 야오카 주이네 스디 겨블레 야가 요마리 전래게 레그디 진년 임반면 봐
0: 허지 아슬랭기디 컨저스 투부이나 삼데유 다이노 고규거셔스
1: 하르베
0: 도샤 슈다 아슬예 니 컨저셔레
3: 샤샤 장슴즈 슈다 니닝고
2: 다시 괜찮아 야고 슈스 하죠 내 손에나
1: 쳇다 비아스 띵안즈 다리 탕지 샤브르 제도기 주시 니상마식로 용두게
0: 영아 영아 오다
1: 어 이다 지아 디데스리 어 나즈 디구카다 충쇼 원량가 더도 탕치샵으로 갑신이 되게 직수체
3: 왜 랑쇼다 레로 니준 집에 전화를 좀 와
4: 더걸 섬제메베 쇼당 세고 쇼란게 레로 니준 스컨데스 처음에 신경이래 얘는 랑게 나와 기보다 방면 롱쳇어야 딘제마도 신가유 삼추
3: 마축다 그 세고 쇼스 멀었다스 팀은 망고 셰빈바 팀 만자제 셰베서도 녀데 팀이 잠가 용제 까지 배준 지금도 게
4: 지지지 고단이 송아 세호라
3: 왜 나랑 이게 레룸 니즈 그 롭진롬 레제

0: Tidin anzu lo yeba dhru lamdi ane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iru dhosi daga dhru.
1: Di shabsha ji o di jik tsu dhosh dago nani nandu gwe?
2: Dewa shush tuwa la.
1: Nase?
2: Yangu shush tuwa.
1: Chino lemba di tibu dhwe?
2: Da di hao ma shabha la.
1: Di lo yeba dhru lam ane kira liya pi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하고도 공부지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스는 렘바디 그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그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하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그란가 추브달람사 티나소 너 그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데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드 켜야 참부휴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켜야 참부휴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켠치 숙체리부 신원 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 신원토 칠주디 여기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당
5: 뭐게 파주 지고 함니 지고 당 양규 강당라 민네 주고 제바시인 섬디 토라 지고 그 뉴부 대유베 상외 템벌 진네 제달 고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진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웨 함물라 철주 당 티두 고토 뉴부 대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릉압기 고주 거기에 쭈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아 가절 가시가 좀세
8: 좀다 비우니 다 뜸바다
9: 이제 니 마세요
10: 중국 귀친 유감네 탕구 벽에 대모 시로나
11: 기랑 쯩이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자 레오 개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12: 야미 김비 너콩 대부 메바다 너콩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구유콜 럽칭니드 로스틱 팀 팀하고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피

0: 你今天低头给管管你们他们的。
1: 我呀，乔女啊，俺特别喜，俺最近都别去想那么多，赶快去东马的。凯特，啊，你也多谢，今天有了吧？嗯，谢谢。
0: 吃下皮个皮了，这都得管管干净拉下，去让邻居注意嘛的。
2: 嗯，可是，这怎么进来的事？嘿，大王的念都不知道。
1: 海特，推了跑速。金宝。金宝，让人继承一打。
2: 哎，给他送下去，俺等等。
1: 周四让新的军队能去掐死。嗯，俺真让成就。
0: 特别俺是年干马扎的李周琼斯，小王让七夕的压个别的，年他们黄瓜的圣托斯，他年俺是年把都他不看了噻。
1: 他不去噻。
3: 哦，把老姐坐下的皇冠里面母队都是前缘的呗，你两个
1: 你
3: 莫想
1: 着不？
4: 年少的女子，竹林样子的配备，门墩，喝着洋茶的，他在玻璃之上。
5: 阿旺文呢？谁不明白呢？扛着起。那我说出来了，那我们最明白的几大题，那我们把那我们把第不明白说给退休娘子囊中去明白，那我们那对他最结果的真书谈了批的，那我们把那我这把能做到我的出来吧，那我你在做预计真书谈，那我的谈定了批的，我们所见看见这就把做我今年他上给些这种原因给个给人不当官，那位器具面具越起来全在原来透过面的拉这给其他娘子拥挤起来了合适的
6: 谈的民主国呢，李密托当届党习近平令，大众提醒李密托偏居前朝。
5: 这书谈改用其长期加拉森预备，目前那位地摊的呢，偏女代表过年那位那对拉出奇迹，不年给那位地摊三万多年。
6: 三年，他是长期领过下人，爬过从中的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去安安安逸处。三年，他是长期领过下人，爬过从中的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去安安安逸处。
7: 新的女刚平均年龄女刚进入平常站过了同居了年冬的地点平均的年度比较特别偏见也不足中国新的女刚平均年龄女刚
1: 爸了不给的青春马来不拿了
8: 啊不过面第十个月
1: 青春马来不拿啊
8: 这边面第十个月
9: 看着年龄开发动荡应不得参照中国古经济开发动荡啥吧 AI 开发动荡体会我做的事
6: 八卦四柱南瓜汤，三个开发数据，八百里的南区原则，预防八不脏水坑了偏当，俺从高了偏子，日本面板吹得当偏去能吵，八在林中当冷水屯吧，八不三个开发数据，八百里的南区了，预防八不脏水坑的，日本面板吹得当偏去能吵，预防八不脏水坑的，温州的直接汤，七里面的八百里的南区开了大空气，预防八不脏水坑的，该用的木质全部是硬板。既然了八百里的内地游子，你从个那边的路子难走了，里面崎岖的，你们一样难走。接下来的垃圾塘，还是给小区过年批发各处去。
10: 预防八股脏水坑的这段积水结构被改变，八百里的内地开了从高度片的西街，你们能走过古塘、古树、古林玫瑰。
6: 垃圾山的垃圾场地，城管区两间破烂，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期送案积极的。西街山的西街场地深处之处扎的几人，可把按照两个月估计结果暗暗鼓鼓出。
11: 我啥不的，我呢，现在面上比压个多啊，比猪脚压个些多。养过，养，猪猪的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到证明哪找个，很巧多啊。
6: 何不去给我汤？那就听吧，那刚不说的，那空得不面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皮蛋，温州给这接来一米十接蛋，伢们人拿出了过年了，我几乎得了，年前给孙娜来追问，给他是几年。
10: 나와 너수 동화당 서주 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게라 델류기 나와 시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게게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 비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2: 흥구지전 가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13: 강바 대부유바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인구 대당 소외 견고 흥부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14: 나표현이네. 인구 당견고 흥부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인구 당견고 흥부디 견고 그 대당을 송겨 토로도 봐.

0: 좀 힘들 심으라. 어건 요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 오도에 미망 못 힘들어도. 토가 두게 미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 쓰면 심부 써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 쓰면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투 소기 진우 직도 되비 숨 직도 되비 내유식 인비 매견 튕라부유
0: 아 대자 금금이 징엔 지시유다
1: 계기 세다 통순 이버라 최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 봉도 통순 이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계기 테니 소신도 계가라 대자기 명의베 징엔 마부유 세 자자게 내주 튕시 중제 섬유레 대바 튕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견쇼양 제마 저톱들이야
1: 매견총티 대수디메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불로이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총나 시조니 지기 갸당 업주이 TNT기 바테시 딘저망부신동 당소
2: 만세 비세사가나 니가 티티 치워라 니 남세 쥐티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떼내 죽미로
1: 미균 곡순 치바라 지소 용냠도 죽니 미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운고탄 충도동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생 미포바 제도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탐지 人穷康烈冲行，咱不怂。

0: 리가르니 워자라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인디디 디가르니 지도 덴비에 사도 인디 당가라 그규 남풍 규지 계산 매도 서도 덴 디가르니 튜럽 사비에 근종 사도 인 근종 사비에 그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雅尊银别土日别年啊藏月了中华迷离基顿错别独戏切林托东玉举宁宗切行迷离卡瓦拉边军中塔别日娘这届了军队当年借用给迷离吞之雅尊给别上区对局了凶人监狱边政撒别别给屯文塔藏别边界列别别界给冷别托月月了 别介给屯上沙巴拉西苏联邱永年别介给独西沙巴拉达的切别别介列归托列萨德边角落边界东围文具区对局落凶人监狱群众沙别极度点别别给区间定约帖监控给蒙基登不足巴塔萨德监控朋友邱队松中的凶人监狱别个别
1: 金刚协别托卡四中切据了凶人监狱群众撒别汤萨姆多边塔核心撒点地及其瑞阳真约帖就有你汤萨姆丁令塔汤萨姆撒点汤萨姆塔界界给女个切记的当年别个别他点他的门柱给老连别顿区走对呼大切约别别拘留撒巴顿讲究人物撒巴拉修
0: 여기미리카기미망기모두교용님들사비방기표정제주라련터진단리둔지타조주제비시륜지도제典别지소링루기표정사바툰지매도후다제규이

0: 느끼라리아 대가 불비
1: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2: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가 신이라 슈미 순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도츠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처라 총에 총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의 치도 심주탕 사베 제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탕 뒤에 취급 제휴 조당야부메발 요상 치도 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슈 치웨 콤보티브 디싱 기베 촌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드탕 총야게베거 강발 초용의 대결 치도 티브주 함조 인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태디숑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칭라 치부초 튀칭 쪼부용어탕 대당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야 탕굽주 고고 인라 고르야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주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 탕 니콘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소 치드 큐양 참부유 디외 니고 탕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숙불 균치 숙체 리부 신원 토베 마치 모동 양갈부 신원 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탕
3: 차제 저동 김도치 강민 참마라 차제지 김상 요나 외국 차제티 차제 저동 용수체 중국 지진 인류 김상 내기 편조 김도 저라
4: 서준 치제 도쇼 사바피 레지게 치 튕길라 류슈지 마오리치 삼베 구쇼 겨준치 지진이 보게 튕래 리바키 인류 구쇼
5: 중국 지진
6: 야미 김베 넝쿵 디부 미바타 넝쿵 카바 那就要是对吧过那过于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美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给吞噬青皮路你给个皮青蛙来给预备亚美拿出去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
2: 别学习比起了给林语卡巴昂扎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洗个子路木切地亏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叠捏通去滚不朗老个路穷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
0: 战马急急马步中国陆地战争的战局被搞不切别女战通战巡逻车队被搞不切别中国女战点点通战中国陆地战争天同样不着女战点点战马通战
4: 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地不免责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陪伴我们就给这些人人民习近平两名人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在给孙娜的追问陪伴是青年那我能说动画党四处狼吧那我无知找我说给那我得不免责那他那位所去看了陪伴我们就给这些人起来给老子托呢人民习近平两名人出了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那我我不疼那我张世清呢给了得留给那我是青年预防那当那位所去看你给用给母鸡才不行也但他把给自己积累给学习托呢给给那当那位那段了打更轻盈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这趟几层结果被运营那当那位那段看了从高度片面习近平领导者国古党国书国内玫瑰他是三年他是中介尽管去两节火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出去送了几级给十几三年十几中介生出去去扎的几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结果按照古古处
5: 口语结论的都这怎么明白了热外语的教育今天设计提醒那了那位娘子你也听不明白那最新的新北戴河坡镇有句切娘子你那拯救小路
7: 那我五年三不明白呢躺着起那我四处拦不躺那五年三明白呢几打起 那文吧，那武吧，得不灭吧，做给退休娘子能中起面。那位那对他就结果子真书堂了撇的，那文吧，那武这吧，能做到啊，能出郎吧。那位你在做月子真书堂，那位地堂点了撇的，我一路所见看见，咱就把做几年，他上给些居住规矩。
8: 给个别人不当官，那位七句面具越起来，春节养了托过米的垃圾给济南人都拥挤起来了，好气死！看到民族官呢，李密托当街当十几千里，大壮提醒李密托，别具前兆。这书堂给用给冲给家老人预备，目击那位地摊的呢，偏女人表过年，那位那对拉出奇迹，过年给那位地摊三万多银。三年，他是冲给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几个啊，俺你出。 三年，他是中给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几个啊，俺你出。

0: 아무나 세가 좋다. 아무나 토토 요리 거짓말.
1: 야, 종이.
0: 그치, 당장 화주고.
2: 아무나.
0: 그치, 그치 스피구요. 아자 당장 화르다.
1: 진진.
0: 어.
1: 아자 아춘생 아용배.
0: 어, 나 아춘러. 나 잘 요비.
1: 얘기하다가 친구.
0: 어, 야주.
1: 아자 아춘.
3: 어.
1: 경수다.
3: 제가 저기
0: 도스네 아무라 도주나 계속 친구 아무라 스페이지 아무라 전주 슬러보다 거중에 아 뭐 뜨다 디스르도 아무라 스페이지
3: 아무라
0: 아무라 스페이지
3: 스페이지
2: 굉장히 여배
0: 야
2: 나 봐봐 하시다 주다
0: 아 그린다
2: 꾸준히 해도 되지 뭐지에나
0: 그래도 야친구 왜
2: 야다 주제 와이크업도 알랑에 사야지면 갈 때죠 아.
0: 예나지요. 사야지면 성운이에 풀 때지. 아까 한 사람이 오메다. 아니, 잡아 가면 야무 치면 돼. 이다포 아무나 스페이스.
3: 아무나.
2: 小花.
1: 아.
2: 얘는 아무 곳이냐 로지 아. 얘 계속 제가 시시하지.
1: 저 진진, 아니 피해 저.
2: 장계 부티위야 가지나
0: 뜻이 신이 요르베 마상 첸추 휴티외 상첸 요지 녀랑치오 가장 부녀랑 산의 취베 제라 휴가 녀슈브시에제 도제 승미도 니 쿠미도 셀랑아 테마카셀랑고 지기도 와 자녀시 녀레베나르 대자 요지 휴가 두다제 녀로스도 와 마트피 큐네메브제 봉티 우지르 광포녀제 쉐니 부티제 칭하라르 다차 요비
2: 얘 랑게 부녀도 갈래 유신기. 이내 랑치다 노브리.
0: 그저스 노브리.
2: 랑게 부디에 치료니 유르베. 중이. 랑게 니네버 그저시메 세슈 싱그리. 랑네 징주 막마 군시리. 랑게 알레 세르 싱그리 레마제.
0: 아, 지. 아, 저 자이나. 셈날 코르부 집디 제 키고야 유르베. 아. 나나 시바 잔 시고야 하도. 신다 계시네. 라니 사사 멘베 왕투다네. 마타레 진충스바. 진주이나 김산치리 세초그리 김산치이나 기신리 세니 여베 마세 탄도 보고 고요치슈디 파문이 부칠 대고 여리 부금이 나라 파문이 뭐 수이시다 지구 기와 여마시
2: 이내 제준 탄도 보고지 라진주이 뭐 움직이 신금이 누구에
0: 니 가르치고 맹 아래 시그유 니 막세 대 뭐 놈의 시그리 나가 제 레그다 겐치 여시 니 다 보고 시티제 카스갈치나 요 안요 제단 티리 니 란다 게치치아 용비 니 칼 니 제가 님도 로조 얘네가 양갸지가 거세마요. 언니게 님을 제르체 부대비나. 부 차로 용야로 편도 요리 용도베.
2: 양은 좀 좀 가세요. 내 주디 저 얼마 로토야 요리베.
0: 로마토 카리나.
2: 나 로토마지.
0: 지. 자세 니 내야 매디 제 그저제. 아.
2: 좀이 나 장 아자 제마제. 제마제.
0: 제.
2: 저는 나 로버 차고르마. 니 장 강에 가서 유미 심매. 이내 장 강에 여비 있네. 수수 강내 니네 조역지.
0: 啥线你念也没不这可这这啊我特别那张才还用呀的吞大大的切律我许多行面看他让对那张马对那张提的你把东西都装于唐一张提的你用呀的俺龙王那用呗我什么事都没终于
2: 자기랑

0: 이게 교수셔야 가리나.
1: 최장. 마시 디제 그 바이 인스제. 중의 견주기 바바 충주리스. 디제 전에 팀을 중의 다 아춘 진중기 저와 손자 폐지 모성 매죠. 디제 이지 마리.
0: 可这些呢建军给巴布冲出中印人的要求不离让给钱的人买人是吧先生啊你也可以不必说钱生意你的阿春给不归爸爸黄埔再请的是要可以呢我能黄埔再请给你不归不过兄弟提有的阿春给辛苦没那么多你那可以其他的对就算写个有个找不没多
2: 뭐지?
0: 예, 전설스. 중이 마제광라. 예, 아다라. 부지어지. 루틴 자자 마청광라. 중이 예, 아다기. 부리 송기. 로세테네 지켜비나. 예, 아다르도 부제버지어지. 태문 예, 아다. 황부 태풍 제배하시도 청부시. 황부 초시게.
1: 黄埔在亲，黄埔生下的，虽住隐私了下，
0: 我那黄埔在亲，一阿大苦命着，马赛老孙带皮呢，大大的。让给谢不得做，
1: 我别的托面吃些素。让给是呢，黄埔在亲的中意，金秋日是预备。
0: 他不是。哎，喂，你最低。 他还三不学人的，你最低建军黄埔再请个不依不来，凑不起个腰子，什么学啊？今晚你最低熟悉个谢玉儿嘛的，
1: 永安，你念书。 儿子，让多，你这恰下，让那转腰子们进不去。 미다 갸리갸야 카제아
3: 콘조 세고야시 아자 아춘 공마기 아지리스히
1: 디제냐쥬 사다 쮸브리 랑가 랑야 슈충자샤 톤도 디제 셰비이나 랑가 니도 차마시단제 지부쇼고 소리
3: 허지 탄기 갸리 마게스 니수레
1: 탄달 대제 셰오리 랑양스 고라 타이베 쮸야 카제
3: 阿姐，阿姐，咱罗用他，俺直接谢谢。差不上阿姨，俺让阿姐送咱，俺让什么姑妈姐睡起来啊？阿姐，对的，弟弟年纪大，送咱，你们儿子年纪大，用不着。让你看得瞧不着。阿姐，他当天的瞧着。阿姐，看什么书？俺腿倒了瞧了。西索。
1: 让给俺的卡着，
3: 爹，听你叫蔡青给俺这酒，黄埔蔡青哎，哦哦，阿哥，你让人先有的，黄埔蔡青的他人子气，没得样给马人，叫蔡青，阿家让给先不能行马人，阿家，听你你给俺是叫蔡青有这边，
4: 阿哥，
3: 叫蔡青，欧啦，叫蔡青，巴啦，叫蔡青的欧啦，意思，
4: 阿姐，阿姐。
3: 多感谢
4: 送，人生这都不，阿哥，让我随即休息。就在这，这不连着的。啊，鸦片的，人参，鸦片的，兄弟。嘿嘿嘿嘿嘿。啊，兄弟，搿只多人参了，别休息，困不都会。啊，我在。今哪子做不出呢？
0: 年岁不大嘞，记不住。
4: 啊，学长啊，阿哥，看这不嘞，懂了，马上收下。学你看用，外地重兄的亲戚，军队也劝你们多，你多不也得是差多啊？好了，对嘞，哦，人参吃两个，跑不得台北吃太多呢，两个都是菜呢，你知吧？嗯，你这些呢要多，台北给拉不着。 시작에 야구 요리.
2: 아고 나도 날 때려주나
0: 오늘 제니키랑 토시에나
2: 줍니다 어려워
0: 아고 소시 토도 마자고 가자 아 조시 람상 성진주네 카체오리
4: 카린
0: 어림이 기란주 주유라 도순식 라니엘라 구리 체사베 리군치 디네 조린 장라게 라노 조군 세월 전에 그지 라 어리 성지 세바다베 년의 시험이
4: 이네 나 성지 중에 가장 뜸도
0: 가라다치 디 조린라 강아지

0: 구다. 디카스와레.
1: 네 방고 대피.
0: 잠깐 쉬어봐.
1: 다음스웨. 자게게라다 카테네. 같이 고스니니 제투바.
0: 대체 통주라리.
1: 장수로 진짜 이게 보고 얘 막 부시더니요. 링네 유구다 양아 도지. 기베 샤스 제쇼 가서 뭐시. 라쉐다. 자기 그 되지라. 자기 몽라 다 카체가.
0: 샤.
2: 양 가르쳐서.
1: 게 몽라. 범티 되지. 기랑게 틀 데르쇼 비네. 기랑게 깜부 팅크지라. 자샤르 쇼킨 티제. 녀리 요마시.
2: 괴메. 지만 내 계신 저 셈호.
1: 이 내년 운에 기랑이 야야히.
0: 저서 다 셈호.
2: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이제 맞다.
0: 엄마 띠다. 나 타이나 로이.
2: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랑 드레스 심비나. 나 로디 비켜네 모두. 마람 뱀에 견소자. 크르크도 역시. 랑샘 샤마시.
0: 마랑이 저 이베. 나 다 좋아 모두.
2: 아주 랑게 예링라 고 치다 시도 니 치비 주낭 미사라 미드제 요마스기 급드드 다청 당교 창마 구미당기 뉴미시
0: 뉴마에
2: 제
0: 마리 그제 인스 마리 겔린라 뉴미지 마리
2: Ranyer Simlimda. Dile Randi, Hulu Chidush. Dile Lopchun Shisa Kuyu, Tainan Lai Shiraki Yikri. Masi, Rangi Huangbu Sangka Lakhu Sintu Me. Susu Lani Dinje, Chua Ye In Sidu.
3: Jimmy Huala!
4: Gozi.
3: 就不好了，我在那边。就明白了，既然请我陪我介绍。对对对，我是我。啊，既然在这，从他需要一。好嘞，
4: 走的。
3: 中医给个那点东西。嘿，提醒俺我那心这个，这还是急了。先说了，破了缺点项目嘞，打了三场针的干啥？一年年打打三场，看这打不着是吧？打的你三场几这个就这个。
4: 嗯，
3: 起码到。 年岁内的就能上不多，中医给他当啊，扛着其他去。年中医了，干着急，我最钱的手艺。哈哈，其他做如果哪对啊，唐唐还是啥哦，唐小华，当大的，咱们可真是啊呢，我们得上学了下。
4: 来，听我年老我两个去要的，马上中医的，他不着急，自身生活要的。好嘞，他这个这多，
3: 那，
4: 好嘞，他这上哪里？如果哪给全部忙过去，我去要的。
3: 嗯。

0: 탄도보고 안 매자. 잡치네 요마시. 대기랑게 쓰이시.
1: 랑스브레 마시시. 네 강조. 见去了, 아무사브세이.
0: 见去个 아무총총 지상리 요마시. 나 아줌마도 먹어. 후회다그리.
2: 종이, 시작. 우지라, 예명.

0: 저 종요 종기 응미리네 쉬셔 군집들이 아 네. 어 네, 아자 거저 지슈. 군인이 저 거저 적배 총매리. 아 딩원에 사실 저 군인원에 차샤는 안 저 거저 소야 그 냠뇨 칼라간산 신당다요 말이. 원래 아자게 군나니 계제치나.
1: 그래서 이라 군감사.
2: 군감사.
1: 안 저 디바 배정 농진년 전에 군 별게 생각이니라. 다 드리 당타시스다 나 저 거저 슈드 잠바. 다나 저 배원에 차샤 좀 주기. 요새 조지지
2: 是 봐. 계주
1: 된데. 안 탄다 보면 어제 넌데 잠바. 나게 고추 쓰는 거 없어 봐.
2: 그
1: 고추 뒤에 니 근데 쓰는 거 유명한 저야. 규림 등 어제 락스나 님그베.
2: 난다 거 거기 시자 거 어 서브 좀 서브 서브 뭐 좀 감은 여자 거 거기 시자 들지 거래.
1: 네스 네스.
2: 좀 봐. 좀 봐. 사서는 거 주의기를 샷다. 샷다 사서 야도.
1: 너
2: 부탄. 부탄 사서 양결만 줄 봐. 빠져야 양결 샷동 주자. 샷동 주 저제 신의 신이 요지 신이 수 신도 수사 선 선이디 신 다시 수사 선이디 밀라지 과 전부다냐 고이라냐 신디 세탄 전부 되우지 신에 시게 전부 좋아 신도 되게 조사 선에 신에 어 고고하디 디자 다르마 아니 신에 신도 누구리
1: 누구자
2: 누 좀 수여 봐 좀 수사 선에 신에 야나제 고디 눈도 자리
1: 아 네
2: 눈 조사 선에 고 틀게 틀게젠 곧 니마탄샤
1: 곧
2: 니조제
1: 네세
2: 디콘다디 눔두구디 바 팀주
1: 응응
2: 선이디 신의 야나제 야 신의 틀 조샤 곧 틀리디 디조르 침두 조샤르두데 난도 야자 바나 틀리와르 응응 십다지 조제 곧 침 조샤우데 조르 야 디모도 뭐 조니 이거 추주용으로
1: 추주 추가야 제도
2: 추가야 제도 예
1: 네스
2: 추가야 제도 어디 침디 배틀이 지나면 붙지야 다주 죽으리 부다 단지 랑과 중화제하고 죽으리
1: 아 네, 레스 레스
2: 도전은 거의 그 디디 차브리
1: 지네 좀더 템브리
2: 아
1: 네세
2: 지네야 나고 대서 당초 줘야
1: 어디
2: 내리 내라브리
1: 그냥 그냥 드린 남수시 아십시 최도 와 과태인 봐
2: 만두 다 드린 비게 어 저카비게 잡두기
1: 아 드리 잡두요 여러분 어 고주 잡두요
2: 고주 잡두
1: 아 레스 이게 라다다시 안주 파템 다 같이 좀 줄래 아 레스

0: 정주지 응원을 해라 샤샤나 난조 준비 정주고라 근데 오메리네 슈샤 나요리 개가른 배지 장주조진 배지 정계진 배지 조언을 배니스 원데 수요거래 다 단단 내서네 아자니 비게 따가 줘야들이 개가른 배 오메리네 슈샤 고제 속바 지지지지 아 비게 돈도니 니디 투르 아자안주 개가른 배 오메리시자 슈샤 기 균즈 봐 절라버스리
1: 아 돈도 산티게 슈어
0: 지지지
2: Hello, 침배 먼저 야 현통지 임배 먼저기 안하사 야 대비숑가 야 제일에 안 감면남이 조고 두고 주칸나마 저 조고를 받다 주기를 안 주디다 만 제아심 두고 제아심 제마심 두고 구득게 막히지 안 직첨난 두고 안 첩제 안 어디네 손 구주디 단디 간주 제아리아 구주디 단디 도시가 수차 차야 돼 어디네 온 준비 어디 차도 겠나
1: 但他的给那个都是我就能都是吧但那是总是没有我那恰恰边的两那是大很的修的培根我们人类都做呀菜头通勤大家不要全部能够有家日的话但那是过去的呀恰恰边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开始的培根米色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토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열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룽당회 장슈슈 로게파지

0: Satu Mimangi, Seriki, Jupcha Zoushi Yimbe, Juri Neni, Tangto Ne, Tobu Satu Yurun Di, Saki Dogi, Juri Shiginam, Yana, Zablingi Yurushene, Satu Yulun Tir Tarwe, Lodoji Yinam Shena, Chua Didan Jue, Negi, Chungbe Lugola, Purang Jung, Shinjo Tenri Kanki, Juri Negi, Ji Kawa, Tawatun Rulaki, Cheti Nangshan Yube, Tengene, Gisi Yubashu. Tawa Tundrup Lani, Pyo Rangyong Jong, Shingzhou Tsenri Kanki, Negi Tsenze Rikchi Kenwan Yishi. Kongki Genyong Sidruji Uyuntan, Zhonggu Lodo Lopso, Sowa Chile Uyuntan Kanki, Zhurin Shunpa Sogi, Tugenyang Shishin Yu. Kongki Longo Mangbui Rin, Pyeongjongi Yusun Tunggu Chududa, Nesun Junjin Sobi Shingzhuji Changle Nangwar, Zhumzhe Sangbu Tobiwa Masi. Pyuli Negi Sobi Lazela, Gekhub Rinbe, Chenyin Sarduji, Dawanyan Tobyu. Kongki Yusun Gyugyurta, Shiju Lekju Tela Shimju Nangdi, Pyeongjongi Shingle Tsenzen Jendun Gyugyuru, Leki Chenbuk Pyudan Byushinyu.
1: Simwa Lengke, Kungkham Sa. Diri Nganzu Pyeongjong Lungchi Nyenchi Lekongki, Chechi Lesen Nalaya, Shenche Chuba Hajan Kabuchung. Diri Ngi Lesen Nalaya, Lengke Zo Shua De Gare Sisone, Tanga Nganzu, Tanda Ne Sina Cha. Zhu Sinanja, Da Pyeongjong Sekwe Lya Hajangi Shiki Chenpo Yuebe Lodo Di Gwar Di En Kina Zodo Shugu Yins Zhu Di Junggung Da Pirim Di Zengbu Lin Liya En Gengzhe Jig Nubu Da Rintang Yuebe Gwar Di En Duanzen Sunggu To Ne Shugu Yins Da Duanzen Dangbu Da Gare Si Su Na En Ngana Zu Zhu Sinanja Nes Da Di Kui Cingyi Kui Chunyi Da Gare Si Su Na Lodo Chega Yor Di ne di lodo chiri, di mi juye shimbe lodo chiri. Jesan, dangbu di lodo ge chungkung di shugu yin. Lodo chungkung jebi ni zambu lingi sache yong le ya, sache jamin na zo le ya, lodo susu chungkung yore. Dewe chungkung, tongme chungkung, chi tongme chungkung seje dinze yore. Dinze yin du zamba, nga na zu ne shubi yinbe ni, ne di gare sisu ni, joda da byun dabu che gore, joda jikbu zunchi. Zhoda zhabur xie jie, zhoda ne di qi tongme zhungkong, qi tongme dipsi di ngana zu bianzhong lu mare. Di yini ishiya gi gi gyekab, ishiya gi liya ne jie, da deri ki si shubi yini ane Israel siyarab, Iran siyarab, Turki siyarab. Di zhiga longbu diya liya, ane zhoda ne di tongma zhung dipchi, tongma dipchi, di zhiga siri. Di zhiga tonne gara yore si su ne ngana zu lodo gu chungku, lodo chungku ki sikwi gyes jeje yanceri kev mangpu sungu yor. Da jirtan jesu na lodo singe de chi tongme susu chungku dewa di yor. Jesan nye deri de shuad gare su na ne da zhu da di chungku zo di en ishiya gi gi gyekab di yinba. Diyan an yen yun liya cho, yang ri. Yang jitang yinbe longbu jiga gi diya liya xingsi xinbu jiga saki qinbu ju yore. Di yang sunga ge to ne ma sashi rimul bar gyam na ane cisungu dawe yib ge ane xingsi xinbu ju yore. Xingsi xinbu de la an zhoda ne zhungbu re. Qi tongme zhoda ne zhung su di di re. Xingle ge lu gyu di qi tongma di zhung du zamba saki kashi eji lu zhung du chan zamba bena cha xam ne ngana zu zhunggui ge gab di lu gyu tolya qi nga shu gu xingle dapsi qire, xingle jesu qi. Dini zhe dang, dindru dabu xingle zohor gyube tol chungbu qik jie. Dandini ya zuyubi yina, ane lo chi ji da, nidong ye me jilya qi tongme dume xingle di dar yundu zamba, ane nga na zuy ne di, ane qi tongme xingle dar ya gu mengshi jilya gyur yori. Zhuwa mi di, jige, Pekei ge nalo liya, xingle di hajang ge gechenpo cha de yore. Deri kesi jizo, da leri zhaman zi duya, jige xieji pyusun sobo mangbu chu yuya, jizo yarge xubu zhuya di mengshi di xingle to yore. Xingle di zhungya ge mengshi di, ane ten dangbu gab liya, gab didu ne di zohor gyur yore. Da dume minam ge ne di dabya du, di gigi, di saya du, Dili jik depsu jidu zamba dinde resha samim zamba qi tongme xingle ge mengshi di nyi yun zamba di neg tolu zubchiri. Da di dingsan ya jebi yinbe ni jiga gyurdur re, nazi dukshib re, lukyu shimju re, dinde jiga tolu den yun zamba kimchire ta tense ni bu de kare se suna wana ne de der ke se zambri le ke res ta pore se suna ta ne de chi thoma de ane saje oda asia gi de jumbre de ne sing le jumbre ta de ne zambri ge lo do le kinje se kubre se suna ji ne ne zeng ni ge chi de me ne ne dan de de su ji xin me ne bo ru le su da yib da 지게 제지 뉴바야랴 망부젤레 교화시체요레 베네차샤브니 되면네디 님으릉시 이게 차주니죠레 님으릉시 차야데 가래서 로도 코레몬데 차샤브니 코르코라 숨겨레 지게 미윤디 잠바 미라마미질랴 정신게 하부게도 차친제 디신게 날 마사 사월주 런니부데야랴 양지게셔도 기행하지 로도 차주 못디 님은데 정신게 Dili ri gyuwa chinsa an nai di depsu chitu uri. Duimei nai di bakbu yungyo chiri. Bakbu di rinxin ge bakbu mebisi duini an bingi xeer chudu kirtu tega chuya chumburi. Dini judo maru zhoya, jige nimen uwe liya dindan dinlu gyurya, manguch gyurbe maze chi duimei nai di an guine ge rik chiri. Digi ne jine rik di duin yungyo zamba an Nei guine yore, jine yore, jik nime wole tena mangu chudu zamba, nei di zemli sabcho gundu kipto wole. Da dara nei yazi wini lo chokdong, dundong, gedong yeme chili ya, zemli shilu guli ya tabre. Tongle zool kubwe to ne mipenzu ki chudu zamba, nei di zembli li dara nei ya nubjo kuli chen, ma efrige lungba chen, di nei sharjo kuli yong, di res cheche, nei lo chok tong, tong tong, ke tong ye me chigi gupti tu ne, ne di zemli shenu gui le tabri. Dari ke se, ane zembli ki sabcho gui do ne di tepsu chigi yori.
2: Xi ri di we lang, di ne chok. Lo zhi gu ying gu, di ne xiu ro. Huan zhong, xi ri.
0: Ne ni, Tante Zablin Yurukungi Sakui Minjawara Depsu Chebe Lodo Shikinba Tan. Ta wana, Nela Namshigi Chodang Tan, Sashigi Rengshin So, Rengjong Kuryula Canbe Gedobgi Keju Kangda Denyuba Tan. Zablin Yurukagi Sakui Minjawane Gebe Nela Keju Kangda Yudam Shena.
1: Rengshinge Sukde Yibliya Gwa Chenpo Chen, Di Jueku Che Tuya Cha, Di Shindu Ani ne susu rang liya kechu karur susu gido gu nubu chenpo yore. Gido gu nubu yue san ane zambu lingi jige jitang kuyo ina cha, chonjam ina cha, saa gya zun gui gu toba ina cha, yang jige jangcho longbo ina cha, jige lojo gu cawa chise longbo ina cha, gansi jito li dabiak dinte xe lodo cha bari. Di jie ni dergi se nganzo ne ge xeje mangbo je, ne da jewe ane tsenri ge lakzai mangbo je, lakdun tu dhari zuo di, ane dhari zuo ul gyubi, ane gyago mangbo je ya lobzhun shu isi yore. Dhari kiasi ya cha sha cha gara isi suni, bina Germany siya raba, France siya raba, Yinji lungba. Da du su, ane zambu lin li ya, ne debsu ane zuo ul gyuba, ne debsu tse tobu yuba, ne debsu lakzai tse shi tobu li debi gyago bichiri, dinde cha de yore. Ta ane, ne di, zambu lin li debje gara jiga yore. Tso kari pechoo tengu yoresi, gandhi nangbu yina. Nei di, jik ne diri simjian ge senzi jiga yore. Da simjian ge senzi jia di, nga nazu penchung da loo gari, nga nazu penchung li yinbi ni, dhu di nga nazu mige chue, di soma senzi di, simjian ge senzi jiga diga yorwa. Yina li zambu nili ya, nei di simjian dhu dhu di, Simjian ge senzaya le di dhudu zamba, an di Simjian ge senzaya zuu jili gyurje. Di jebi ni Simjian ge jige xa di xeheli ximbu yuwa. Xa da cilu duce di hajang canbu yuwa. Cilu cundo yina xibu je je garji ursu ni ne di zambu lingli tolo jebi ni gaji dhugju zi Simjian le di ya jiga yore. Di kwe juyoku zuu jigri. Nibu di gara isi su ni ane nai di bihar suya gyubchi zogchiri. Bani cha xaab yinbi ni nai di suibi bihar di xeela ximbu yuwa. Ane jige zhuwa qenbu yuwa. Juyang qenbu yuwa dindik chega yuwa. 다 비하기 규제 조도 내래 제사 내디 비하스에 대리케 전부 린리야 가르는 거 요래서선 나나 중국의 기업디 비하 취야 비하 비주 체세 체 갸체의 기업 체고요 장세네 제비네 제사 나나 주 갸나베 비하서 좀 망부지 규제디 아니 지게네 소 요구요 네 지 오스트레일리아 시아지 간다 시아지 도바네 엔직 뉘제 비할 수고요리 디 아니 내게 배주 니부들 다 디네 아니 내디 디 가지 니슈장치 숨주장치 예매지요리 내도 조 가르치 우르스스 셀 취야지요리 셀 취야지도 조데 배는 간조 변종도부 디네 야지 사토비유 다디 내디 셰르 취야디 롱부 자만절이야 최단 재민난 저도 카시에 임베네 지게 그 지 발리 잡 쇠제 아니 셰르 취고도 카시에 임베네 내디다 신베냠도 지제 취고도 양 카시에 임베네 디 지 내란 지게 응외제 디 저거든 아주 변종 더블로 와 변종 더블이면 다 내디 아니 다 수균게 사제 조 차대여봐. 디 인도 잠바 네드 정부 린리야. 아니 주고여. 취고여. 디안 가지 용잠들. 디 조디 지게 변종도부 사토부. 디네야 장 아메리카리 로 아메리카리 아프리카 롱부터부 딘젤야. 아니 네디야 주고여. 대신도 양 기고 돕친 뜻을 높죠 계급 뜻을 주고여. 셀 취고여. 제사 딘데 차대여. 네디 정부 린리 대바. 전부링의 주신 바 딘데시제 디 인도 잠바 내주직 가르스소네 네디 딘데 주야 금생 가르쳐요 디 조쳐요 다디 네디 비할 수두 잠바 비할디 뷰다우시라 쳐요 베네 차샤빈분이 지게 조만네 더보 계급도스 네스베 비라디 통지 야보절에 오늘 지게 만주 총도 된데 이날에 제뇨 지 총도 조사할래 비야 시동 가시샤 안디 또또 취 제빈이 통지제 시행 공부세 봐 루그냐 왔세 봐 딘데 지 디르샤 다 디나네 네디 로도 시행다 민저베 캐주 가로를 쓰소네 네디 사키 치취를 배선 치취 말에 전부리 토려 로도를 차신 로도 안 시부저지래 딩물이 이번 로도 안 당부도 조래 다전이 신노 꿀었던 저 디네 제 디네 아슘 디네 네 딘데 차주고요. 다 더럽게 쓰면 아니 축소 망고 축리 망고 지금 샘쟁이 시작도 오면 망고 최고도 잡아 아니 정벌린랴 아슘디 안당부제 디네 제제 디네 주시제 디네 네스 제제 다 네디 간다야 단데 편리야 정벌린랴 로도 안 시부스 체고요. 사키야 체슈 말이 들래 양코지 점이 신호 강가직 때 투약에 로터지래
2: 신지 비외랑 비미 초 로드 비닝고 비미 슈로 현조 시지
3: 조제 나게 제수 덕베 내라 페뉴 강자 유바타 내라 심주 난켄기 체리바 남기 tū nām shīng nē sōng. Nē nī, dōwa mē rī kī tētāng lā pēntō yū bē sē rī shī yīmbar ngūn zē nāng yū bē kōr, cēn bē tī nā chē rī nāng shī yū.
1: Nē dī lō tō xiān dā mēn chā wā gā rā wā kē chō rā sō sō mī sōng kām tētāng lā hā chāng kā pēn bō yō rī. Jē tōng gūb kia, gūb chū gā chāng, gā chū gā chāng dōwa nē nē nōb chō kī cē rī kē bō māng bō yō. Ō, tā nē dī mī sōng kām dā tētāng dā chā wā yū dēng kio chī rī shā. mi dhe thang liya guyogu che che rishya. Bene cha xaabi ni dak zhe si du zamba, ane ne juwe mi du su ane cha, cha ga pershu, cha ga na li shek zi du zhe dinze mikse che du. Keba du, je san ne di dinze minzho che che dak zhe chung yor la ne, ane chi su, ane ne di, ane zambu lingi yung zha si che bimbe ne, ane dhe thang la kobe sa chi che le zige yor, di dinze cha de yor. Di chaya ge gyumtsen diyan gharasu naya nalo li mi kowe gyubcha jige shanshi xianwen sina jigadu, tanshui wahu sina jigadu, jige lakdun du beida 부주당 제가 주허 우세야라 속바 제 급제 망보지 하장게 망보여 봐 망보여베 마세 디야 아니 뒤세 녀보여서네 내사 아니 내데 아니 전부네 갈래 아니 대탄의 사실을 즐겨요 드르게스 임베나래 지게 내다 제라 내다 제베 사실디 아니 용자스 아니 대탄의 신도 코아치리시 아스제제 또 숨고요래 제사 아니 네 쉬어야 될 거라서 손에 내디 직내 기도고 누구 대행요래 기도고 누구 대행사 점리 신도 군도 더 투고요래 대수 제거요래 니네 내디 지게 대탄다 저에 사실 조지 손사 미참에 죽어요래 점블리래 죄에 맞아 대리 임비나래 벤의 차샤 임비는 어르더베 다 냠지 계속 더비 다 딩상게 조아미 룬캄다 조아 제수나 닌지리야 아니 급지 딘데 딘데 녜바도 최고도 미송고나 레사제나로 급지 딘데 고게 있어야디 마땡기 제제 급지디 밀루캄을 핑그도 써야디 아니 데르케스 차샤비니 내나 뒤대요레 내디 참물로 토르야 맞아 벤조로 메셔 매브지 토르 공부레 디아먼 제바 내디야 지금 사단디 잠부터부터 지금 누구 매다고 지는 거죠? 대야 말해, 대야 내디 세리나 론이 최비인배니, 아니 하장기 룬카로 편부시세. 대신도 내가 낙제디 난도로 미셔 매부다. 야니 내더부터 사토비 미셔 주부디 대야 말해. 다가신도 대리께서 신뢰서. 신뢰 조르 교배 레리리아 망부지게 도나요 말이 지조 피게 따베드 체 교부차데 디야 로 동차 치자공로 제비 인비나 안에 되면 신뢰 다르네 중대하지 제사 신뢰 사디 오늘 장에 지게 고 미지 피게 조배 날래 개침부지 인바 되게 해서 인비 날래 신뢰디 개그부 조외 자샤지를 찍어요 딘데지리 신도 신뢰 요지지 신뢰 당이제 편도다 지게 첨부윤날에 급체게 변조토리아 지게 용구 맵체가 열들에 이날에 신뢰사데 더게스 기급 되니 나자 기급기 지게 치조 랭게지를 지미야데 금세들 지게 치도 되매 신뢰의 중 신뢰의 중이 아니 조함이 피게치 민보 마루 치 레리 마보 된 아니 지조 도스 제제 비게 친데죠 디안 자와디 아니 내 조르 교베 로토토로 투데 딘데지레샤 제산 니 슈아드 가르소도 나나즈 지게 내 여게 당고 유비면 내 장가 톨 마르디 내다 저레 시지 또 신제 디 점링게 톨 롭존 제과 점블링 원튼 제랴 롭존 제과 지다 디신도 지게 조르 교베 신뢰디 여게 당베네 디조 데르케스니 조자면 키제 지게 잠 민바 지 체리게 토네 라제 사베 토네 시지 타베 토네 미견 징부 토네 차레난 과지르샤 디 문제딘데 쇼유라네 랭이다 로카세지 지 내다 제레 신레 롭조 망부지 주잔바 아니 딘데 신소 따디 조디 금전 고바 토도 소소네 아니 지 조아미 데타 조아미 피게 아니 미네다 토레 아니 중대 없이 딘데 지르샤 넌 디야 지 토네 로규리 니 토네 교토다 딘데지 마보토네 세세 능도 디 갭중다 로규다 제제제 다디 녜능규 심주 조르자 갭코 마레 제산 녜 지 제시 이거 망보 제네 소도롭 제샤지 디날랴 노보다 추보다 마다바 망보 주요 시그리 아니 겐게주 디알랴 견주 나야다 다시 나야랴 녜 당라 슈고니 토지치 드링이 난투 ane xu ca su to che na
3: smo al hen ge ting de ne gi chung be lu ju gor gi nang de kha jin bi xu sin ba yi de zhen je men na mu tu ne yuan zhong gi ne gi chung rim ta qie ju xi bei qi zhi la gi si yue ba xu

카 시드 로브 치시 타브 제네 지셉 지드 제이 지교 주지 제이글레나 창가르 빈딩키 람딘 치신 교네 람노 테미스가다 공제단 지스 장르 디지 통미지

0: 소기 나와대부 메지 나타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실례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데르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실례기 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네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와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 스몰링게 군캄사 Sanyini Tujuk Nima Thangbo Di Yinza Kuimu Lomu Yongli Ya Yi Kyu De La Thang Yurse Zhugzhe Minbe Mundu Shu Yin Mutu Ne Tujuk Rinki Namshi Pichu Goli Ya Sibi Yin Ngunzi Chepar Shin Na Mao Nima Sumki Rinli Ya Rangchung Ki Ningzhi Thang Chamdo Tishin Nakchu Soli Ya Chachu Pabyu Te Ma Se Chiru Ne Tsemyu Pali Ya Sajikaji La Zhugchar Soki Tujuk Rinxin Ki Namshi Tuan La Yine Le Lhasa Chongki Ta Ngari Shizi Tishin Loka Jeli Ya Ji Chane Nam Thang Ne Gubri Zhimu Mangbu Kuwe Namshi 做点就他你没有退出目击为谁的书册的呢切咱们就这一度习近平的虚拟呢投共让众的能去预约他的小区宁至提醒后给路局里啊恰巴姆看穷朋友撒切卡吉里恰巴姆看中朋友 天天我的一个小区谈路局西子路局拉塞小区谈路局小区抢队抢局接力啊这么忙不可能个人他们提局撒着卡接力抢不忙看心心朋友他提名三年卡了这么忙不可能局队从能局谈我的提醒西子路局谈路局里啊拉不起我人不顿起也运给局 Sanyinimu, Ningzhita, Nekchu Uyju Tan Shergyu, Chamdu Chenggyu Jeliya, Chabam Khan Chung Pabgyu, Sacha Kajili Chabam Khan Jengu Pabgyu. Dine Shizhi Lugyu Tan Lugye Lugyu, Lhasei Shergyu Tishin Chamdu Uyju Jeliya, Jibu Mangbukho Ne Gubrinam Tibgyu, Sacha Kajiliya Chabam Khan Simsim Pabgyu Ta, Timin Sanyan Kala Jibu Mangbukho Gyu, Shamliya Shibche Wanda Kajik, Sirona. 陈冠区 La Jibu Mangbukho Gyu, Chosayang Chan Jungyi Ne Nishu Sachu Par. Lunzhu lan nam tim ne rim xin zhen mang bu kur gyu, chue sa yang chan ju ne ni shi sab si par. Samzhu zi zhen mang bu kur gyu, chue sa yang chan gu ne ni shi sa zhu par. Kambar zhen mang bu kur gyu, chue sa yang chan xin ne jiao ge par. Sagar zhen mang bu kur gyu, chue sa yang chan xin ne jiao dun par. Nedong la zhen mang bu kur gyu, chue sa yang chan ju ne ni shi sa zhu par. Chongge le zhimu mangbu kurgyu, chue se yang chan ju ne ni shu zayang par. Kongga le zhimu mangbu kurgyu, chue se yang chan ju ne ni shu sabdun par. Chengyib le chab simsim pabgyu, chue se yang chan ju ne ni shu zayang par. Medo le chab chung pabne rimxin chab simsim pabgyu, chue se yang chan ni shu ne ni shu zayang par. Nang zong le nam tim ne rimxin zhimu mangbu kurgyu, chue se yang chan ju si ne ni shu saru par. Kharu la zhimu mangbu kho ne rimxin chab simsim pabgyu, chue se yang chan ju ji ne ni shu saru par. Markham la zhimu mangbu kho ne rimxin nam tibgyu, chue se yang chan dun ne ni shu sab si par. Jiondar zhimu mangbu kho ne rimxin chab simsim pabgyu, chue se yang chan gu ne ni shu sayang par. Sinyi chu la zhimu mangbu kho ne rimxin chab simsim pabgyu, chue se yang chan xin ne ju ju par. Nimar zhimu mangbu kho gyu, chue se yang chan xin ne ju ju par. So zong le chab chung pom ne rimxin chab simsim pabgyu, chue se yang chan dun ne ju gu par. Gar zong le nam tang ne rimxin zhen mang kho gyu, chue se yang chan jing ne ju dun par. Gege le nam tang ne rimxin zhen mang kho gyu, chue se yang chan le gong ge jing ne ju nga par. So qie le zhen mang kho ne rimxin kang ma chad pabgyu, chue se yang chan sum ne ju ju par. Chen guan qu le zhen mang kho gyu, chue se yang chan jung ni ne ni shu zi ju par. Shamla, you call Zenchun Kuiki, Namsi Mode Shu Yin. Bodala, Jim Mam Kuyu, Chosen Chan Chung Yin and Nishu Sachu Par. Yanjo Yun Sor, Jim Mam Kuyu, Chosen Chan Sin and Juku Par. Nam Sor, Nam Tin Yerim Si, Jim Mam Kuyu, Chosen Chan Dun and Juku Par. Chak sum chol jing mang ko nye lim xin chab sim sim pebyu, chwe se yang chan gu nye nishu se yang a par. Nam jia ba war chab sim sim pebyu, chwe se yang chan jung nye nishu se ji par. Chom lang me gar se che mo or jing mang ko ryu, chwe se yang chan xin nye nishu par. Sam ye le jing mang ko ryu, chwe se yang chan jung ji nye nishu se ju par. Ka rinpo che chab sim sim pebyu nye lim xin jing mang ko ryu, chwe se yang chan sum nye jub dun par. 天天天民总谈重点卡几个能评论的思路呢。 母体给能重点卡几个能评论的思路。 죽도정민지康启罗的学会员 三年内本的西北菜你是你认识你吗人说大概的门诊中春没就出现当月就往往不推到南街提堂去各个的车心给我才不提前去行来了的车心给我强下谈下路可以图切真阔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
2: ཁྱི
3: ᱡᱤᱫᱩ ᱠᱷᱟᱵᱟᱨ ᱞᱮᱜᱚᱨ ᱡᱮ ᱠᱩᱪᱤ ᱪᱷᱩ ᱪᱷᱩ ᱡᱤᱠ ᱪᱷᱩ ᱪᱷᱩ ᱪᱷᱩ ᱡᱤᱠ
4: ᱠᱚᱝᱠᱤ ᱠᱚᱢᱵᱩ ᱪᱤᱱᱪᱤ ᱛᱤᱱᱤ ᱛᱚᱢᱮ ᱠᱟᱥᱤᱱ ᱤᱞᱟ ᱥᱩᱱᱤ ᱥᱩᱭᱥᱩ ᱜᱟᱦᱤᱱ ᱠᱚᱢᱮ ᱠᱚᱢᱵᱩ ᱛᱟᱝᱵᱩ ᱛᱤ ᱥᱟᱯᱡᱩ ᱠᱩᱢᱫᱚᱵᱞᱮ ᱞᱟᱝᱪᱮ ᱣᱮᱱᱛᱟᱝ ᱨᱮᱛᱩ ᱪᱷᱮ ᱠᱚᱱᱥᱮ ᱠᱚᱢᱵᱩ ᱥᱤᱥᱤ ᱡᱤᱫᱩ ᱠᱤ ᱠᱟᱪᱷᱚᱞᱟ ᱪᱷᱚᱢᱮ ᱪᱷᱩᱱᱜᱩᱞ ᱥᱩᱣᱟ ᱥᱤ ᱛᱟᱭᱫᱤ ᱥᱩᱝ ᱪᱤᱵᱮ ᱞᱟᱢ ᱥᱟᱵᱱᱤ ᱪᱤᱵᱮ ᱠᱟᱝᱵᱩ ᱪᱷᱟᱞᱩᱝ ᱭᱚᱝ ᱣᱮ ᱪᱤᱛᱩ ᱥᱤᱢᱡᱩ ᱛᱟᱝ ᱥᱟᱵᱮ ᱪᱷᱮᱵ ᱤᱢᱵᱮ ᱪᱤᱵᱮ ᱠᱚᱝᱨᱤ ᱪᱷᱟᱞᱩᱝ ᱠᱤ ᱠᱷᱮᱡᱩ ᱛᱟᱝ ᱫᱩᱱᱮ ᱪᱷᱩᱠᱩ ᱪᱮᱦᱤ 조단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르 야탕 굽주 거고 인라 고르 야 칸은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5: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탕 잉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뒤모네 신투블라 컹충기 무 조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대유진 개련 방된 주영아 당 미투 장세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개세 기란 미그접지 지바타 미 세보 미통와 미주 튜바 미 깜보 소기 내튜 유지 비징 비민당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강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카낭 리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점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추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0: 박바 스주 랑바타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내드 유제 유방 박부 장시 칸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비 메바 최도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 튠바 바꾸 세계 개발 속이 박베리기 내려라 유방 바꾸 장식하니 리뷰 매바 최저당 배주능조 유방 바꾸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려가라 다큐지 유방 바꾸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부식 임배 지난라 박베리기 내려 유지 예소가라 비니 루트능조라 이미 최주다 냠리양 능조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6: 유방 바꾸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0: 박베리기 네드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리 나지 고르고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증관주 양재

0: Tiring anzu loge badru tamdi ani lemba gaje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e dos daga jo
1: de shabsha ji ode chik chode sta ro nan nan de
2: ge wo shu shu wala
1: na ze
2: yang wo shu shu
1: chenu lemba de tigu de
2: ta di ho ho ma sa wala
1: de loge badru tam ani kiran liya pya yi
2: na se de se
3: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네네
3: 하고도 공부기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네네
3: 아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에 부야이 기란
3: 네네
4: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네월계 구지 추추직추 추추직
6: 야미 김비 너 홍티부 메타 고나 구유콜 소기 야메니 춘춘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칠레 십슈 디네 시인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강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메베 토니 꾸니기 너콩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내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탕 너콩라 샥주 양치미구비 蝶形江边过年年年前西土切日堂吞别过年那空了脏着切地你不堂年前去那你脏些切年也没跟别过那我堂古有空我所去那空没得我那错用牛茶给用途清笔堂土撇堂人民托清笔路面去娘们林堂人民托那东普尼娘们林切求别也没你去吞去脚不清笔堂土撇堂云通也没你日堂铁为人心去也没你了偏不语 也没跟别那个不堂那就是我只做两把过那我古有和我所起你大了没谁去骗你点鱼他三三年他三娘真了富康面康你对不三别卡住清笔堂从康卡巴昂扎来我给古起出松姑姑古出松西子三年西子森住子亏扎的给蓝蓝西都亏香味给路么切地亏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卡巴昂扎
8: 来我给姑娘给一顿来我给洗来我来我老给三年老个重点连同去滚不浪老给陆琼汤不要卡住清笔汤冲康卡巴昂扎来我给姑孙对俺你来我给姑姑姑母什么什么的咖喱什么的
9: 你妈修的贵的，巴拉吉拉给妈的两把卡里不接，听不难的。妈的，
8: 什么心不接？脏脏讲讲，爹爹为谁个妈的？为谁
9: 妈哪里巴拉？巴拉吉拉西难的，爹哪里呀？表里给些些人白新妈切，很多芝麻，咱们咱们家也不妈切，芝麻啥里呀？又被吃心不多啊？为谁个妈的？
5: 龙女修了种金白，连把人不接，我买的呢，取下了再随便买的，不那样子哇。
9: 谢谢日白团结银子，团结所在的吃给银来着，团结给托大米来着，金白的，明朝为难不晓得。为什么？谢谢日白唐装金马。
5: 如果得过，我愿天刚长记，为什么买的不送康？我个重点冲水干，过大安杰吧，为什么买的不送康？
6: 也没金边能空地不买不汤，能空卡巴，能去杨氏顿巴。过那古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熟悉，也没你去吞噬，脚步轻皮糖都撇汤，轻皮糖给吞噬轻皮路呢，结合起青蛙拉起鱼白，也没拿出就是洗。最新给凝聚立住白，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能空给稍微解脱不啦，明确给巨人囊，卡不加米过的汤，能空拉普通米白汤呢。
7: 小军刚要明白，也没上头。军统也没你这趟，铁为人心去也没你了，偏不与。有人用了些许鱼别，些许补起了，给人鱼。卡巴昂扎，来我给古吉，出松姑姑，古出松。

0: 디카라니 게자 초조르 케베 네기 파사 시수 베기헤 나두기 시가티 로제 포주르타 타르게라 방부체토 총셉 타르게기 셰롱 네테레 다와타 초칸사라 기도기 베 바르신치 청김 초조로 테네 다르신 망조 초규르 총와 미심 교회 나바식 테나 퇴신헤 팅디 이모 편전이래 재능 제베 상종 사바 준 셰바 젠뷰 슈규힌 Penjong Logo Chong Yeriki, Zong Chong Mang Mutu, Saja Chila, Pisum Sobe Renjong Zenjong Ta, Ting Serbe, Rijun Nang Tuye, Saja Tieni, Chong Ye Zong Shi. Zong Ti, Yelun Zangbe Udu Ki Longwe Long Shu Yu Tu Cha Xing. Chanyom Sibub Toze Mi, Somdong Ki Yingab Chu Seba Ta, Yelun Rine Ki Chung Zi Hin. Ne Tera, Rilun Zi Xing, Kibu Tamba Chung Yu Yin. Sesere Loma Junyong We, Zenbu Pangso, Satera Ki Ngerite. 내장의 지심 초시를 켜 청계 종기 총습 제바타 망조 초규르기 뒤로식 잠타 조묘시 청계 롱슈도 여배 허유 향토 제도 대배 향종시회 리수르도 준비 총조 순종태 제냠 하바라 대신 我 听听 기신단타 작다 치외 매도니 빼마라니 테니 정김 총재 내기 레전타 제베 상총 준비 최 내디 캐주 대비 정중 전정타 딩서베 진행 낭퇴 냠제 토바 체네 미남기 텔레 총위 상총 진행이 와자라 냠네 토규시 진행 유고로 텔레 폐게 지마티 유티에 만족이 초바라 균도 총마세 유고로 와 만비 내디 단어 도베 전정나 다고도 요유 이와 초디 총조 폐게 조교로 그급 사바시지 여튜기 청김 조조대니 로지난키 체처도 짜쇼기 투주시힌 대가라 따고도 용게 유고로와 조유 매징 주민소응아선의 총주인 도로 라도 가르장기 제다라 케르니 체 파자기 타바 댄디 터리니 폐배 관전라 소와 쇼시히 총주인 난토 따토 송년 티자식 통주히 세용 홍니 라유샹기 등위 수지힌 콘 레니토 립춘 공기 청김 총재 피게라 방부치토기헤 제베 총셉티 나로웨 주주 용체 쓰용 홍타 레로기니 따라 총조 타 신게 낭 꼬시블라 조와마세 주미 타 레메 제디 관제 그고 타 제트 셰도 띵습체 총재 멍시 지괴 주주 이나 양자 주미 소와 타 튕게 리지 제주 이나 양소 총조 피게 타 저와 여친 참마 공기 토나 제위 샤다시
1: 청김 총재 망조 이나 레르 좀 샤다시
0: 天马在人年当中定什么点要去？俺最没在做的，忙说出去用个车就打，抢金虫子等于接连车就得去。抢金虫子，忙说内脏酒鬼呢，虫子十八组成前面吹气，做内路子些事。谈到你，如果给推着上学的烟边，使用红气，穿越不怎么样前面，天天空气，出门金都忙说内脏过的气，内脏少许，写到前面。

0: 다비리 밤비 쭈빠나 이라게리레토 두고노이 모둘라 바고난 게키메 쇼키 알라 히즈나미 두 이라 레지나미 오토스테테노 나네 봄디에 아마이 라다 이스테 에 비자 고르순지다 도도 공고나 꾸제 찌보고 이 이제 누나
1: 던진오메 능미 수미기 네렌리 티가르 립묘베 미남라 킴도 레베 데뷔 나와시 지그히 유구로 와탄 주미 와라 마신 능미 미용 능미 렐하베 제심시 차히 미리 미저베 링네 사자 테라 냠제 토바타 수미기 제와 테야 링메 추 나로베 서도 친디 제심타 시티 창김 총조로 유구 뷰니 타라 튠지 김메도 후보로 차라
2: 총제 나망세네 찬 토마니르베 겁라 총제 링간다 수지 자러 나란주 뒤 망세 내 잔일베 체티예 제레이나 코난베 촌드소제 나다다다치 녜메티 예슬럽히 녜레기디 체투베 마체 약부체 체투바 삼치 신례사베 제러 김르 장르체 유고와 내린체피 녜간라 소바 삼스 유고와 리디잠바 나제 콘조 약부체나 콘조게 나조 약부체 시시 두스체 레게 주리디체 나뒤주이디 七准干大水准卡芒水内三界了亲界马当卡着多得个血切赞坦的眼芒水准干了才见苍木苍的血腾多果然拿了三界给不对赞巴里重子林干内夹不要写啥切去重子重木苍妹夹不要切去 김切一年里查子心愿俺最小三口点钱有心，农家怕力大，吃素么？腾多咱不切，这多，光我口点钱咋？困难做一年搞不些啥穷死，困难做搞不有点咱爸，俺的俺也搞不些啥穷，马些我也啥土穷，困子得里点咱爸，俺能不能行这咋？困子俺立马同我些啥西给。
1: 困住住对咱爸，俺亲亲女姐，接了很多农民吃饭期间用过一次的。俺亲亲拿了，如果俺忙不是咱年月，俺困着也不吃咱，困住给俺也不是咱吃些。现在忙碎内餐厅俺年头月了，俺些没对你姐，也托也只有不吃些。他家使用红色香格列鸡巴汤，忙做出白砖瓦，青金虫子。 重视给孟西指挥，借用祖准社区立柱三年，重组用以军队团长，加上业主开辟以秋老支柱了他，每周六一所指挥立柱前边，每周苦有连续前把他，出门村朋友给军队三把天了，用作了什么都不穷。
3: 看不定呢，托子谈不定，怕啥是吧？
1: 当然了，谈到不就可最有些，谈到不就要嘛是，要嘛是呗，
3: 要嘛是。钱呢阿妈啦，性格的过了呗，性格结果都不有些。
1: 啊嘞，可是，他妈都不行了，爸妈当先当先，让爹爹让给他贵呗，
3: 哪里得贵？说是得贵呗，哪里得贵？
1: 啊嘞，退出多钱能没错，创作难去，改良爱推荐品，谁想去惹人我？那年看不三百几百的。 空给过了天，如果把人亏都算呢？如果的话，大伙儿前途就不远。他家青金虫子能，铁蛋招牌推荐什么？狗狗切死一个。每次听我再多点呗，错了讲呗，这段我有点穷些。青金虫子若讲到切菜，他到米色去设计系统图，拆得了这边果肉，欣然他能塞不出的这边月饼，米色去解决了我的天。 테니 청김 총주 링크 수준 강인 청김 총주 총셉 타르게기 배든 서스 이메고에니 다된기 링에 다 유고로 튀네 타르게 동매추 개간 체육에 유바트위에 감사 기란 차로 슈급 가르두게 미치 수준 강 토담 기레가 로듄 하체신 청김 총주 링크 수준 강 도레가 체춘 공급 문에 주나 응아르시 젠주 차부식 체기해
4: 아 파기 워기 보고도 상마시
5: 디면은
4: 부편에
5: 디부지
4: 하도와.
1: 사제 시엔 타 미저 왔니 네 데레 림뇨

0: 위 창매 정군강 타르게 동외 최고 대능 슈그히 난주 소수룽비 링네타 송제 체바타 내자타 송제 체바 타가나시나 수주카난 권기 다가 체제기 직제이나 직조를 체제 배나 세제타 추계사 팀이 아 예가난기 장외 직회소를 댄지 샘회를 법에 전하지 주도 지구에 단도이는 안주 나미념 슈기 최고 대제 내리 배역시 유고로와 제니게 쳇답라 떼니 사드 미심 그위 뜸규 게레 지시히 데셈베 로지게 투제낭 링크 수정 칸타 총조 용기 전간타 망수에 내자 십주 시주 기념도 창김기 캐주 여배 링에 타 유고로 튀네 되티 미남기 세괴 되숨티 캐주 학바르 체우베 표준 남베 추 롱주 도 중요해 김장 상매 나바라 균도 치마니 튀네기 총습 다르게라 잠디 집에 바라 정김 총조의 보조래 내티를 내바 참아라 테라 샘차니 로미드베 추나시 쯔토베 마제 유티게 망소 초야 김기 권람 토레 쇼토디 미티베 마와 파유도 치로타 파유 주주낭 쇼니 지륜 타 제도 대비 초와 되교로 저와 사바치 나르데 타바라 법차랑에 줄라 가웨 미남기 서시 대토 수남 증내 다르게다
1: 총재낭냐자 티겹디 페메 캄바 진다 캄바디 대여가 좀 제일 가레스나 진네 그만 가야 제도시
0: 니니 로니길 하글로주 유에베 고자기 시그시 인싱 톡제 솜댄기 조준 대능 갸베 교제 냠제기 제슈 마부 야자 제 유에베 네테라 기감지 냠나타 총세 벤조르 소기 나바 직도 뒤에 청김 조준이 명하라 표현 유저진베 링을 숨겹 대제 치부디 이베 모에네 실로니 너니 썩슴로로 총계总院他总司兄起满为乘坐前年清金西个宋杰人心的观念级别人内协许马拉别顿设计所举个前提重视给人家他与国的配件了让地前第六清金西个基座了日面托过一千元而从起故障西个你不提那么三家个托年四座前一关注来比如屁股休息一年你谢谢了陪酒请给给妹妹错过去
2: 清金西个大哥的用过去车上以前呢免不错俺就是一个第一男的盆中的你的内容过孙苏里的听个面积看准备接了俺的盆中的你的苏里能不能准备过来我这些呢反观起听啊清金西个娘子他就个切别能熊牛月经罗年一空空他错吧内地的同马里个是个天我这儿切别那么他同用这儿切就是罗孙空了俺做
0: 听唐伯冲街中来有想给龙兄弟来读清金西个的连住这么他这下祖军的恰恰呢龙西的他给吃龙军用的这些他虽然最没定了想都不要去年前呢各地队的姐姐冲街中的地心西个的盘了来往什么级重要的什么级三军了命为中你懂家没你就这样送我们清金西个啦
1: 소르샤키 시계 나바식 통주히 톡제 참아라 랑소스 캐주에 타

0: edo chebi. Nawe zu junji, gyorgo da rinpor cha gyungo na xebi na, kagaan cha xo dilu gyu da rinne le, zinjo da ngokbe cha yad zhe. Cha gyu chebe gyurim na lo le, gange yine mangbo cha techo. Nganzo yine peog rinne tegi, chile keba mangbo da zu jun tegi chile keba, yu dige ngumi shu xa rinne chile keba gandhi shu. Dei chu ne chongge zong da, shige lu gyu xido tuba chebi. Tintre chi du, nawe zu jun de ya, 今年人类天气开完的七类开别推梦的写吧推不起来了你呢虫子的像你总结的人类人家得罪的用曲的开连托不起来吧提米等都吃过的姐姐这么多姐姐来呢七类开别曲的人是的开连托不起来的这都是开别举人的空中开别举人之类了俺最三类动作了就多当街 산에 되게 참에 촉두령 시기 삼자 돌린 체베 규름 딘데 제 레슨기
1: 징외 샴 토브제타 나외 초베 최기루리 나제 세미스 소토바 차지 투급 테라 류베 제주티다 차르고 켄츠 징롱 뒤콘스 쿄로
0: 겸외디노 필로소와르보다 페메 치용기 딤데 쿄지 요과 카지르 대난기 닝등고 뒤체 녜체노 세디 체베 트르 겔린첸 섬기 덴조 세티 카누다 록트윈디게 야르담비나 아니 야고시라 체우르슴게
1: 로규규 슈샤라 송게브정신기 규르고 체바니 유튜브 조요비 가주시 예나 테 사시티에 토기 나드윈타 타다 소냠 테베 미즈 미남토 샴토디 초게 종교 로규기 난된 수십타 계주 학바르 데베 모 차라 냠엔 톰네 리네 비레기 거구나 줄스
2: 나즈 총계 존디 펜초 난콘기 존조 친치지시 이네 캉주 총야 낭최 상유 스와능시 총계 존존디 진내 슈샤다 링외지 슈 중망외 존존지시 나즈 베데스지 틴체시 되야디 총계 존디니 미리 튼지기 베텐 존존지를 죽되 제토부디 我觉得 턴도 치자치야 치티 티웨 치초네 용베 다고 소부이 네자 유고 소부이 네자 나위 진네 숨겹서 티티 모쯔다 캡차 체제 총게르 딜레망웨 긴웨오바 치히 만주의 청김 총자 시비디 로고 총게 용네 총시 유고 기베 된서 지수 준비 치시 디마세 총계 종위다 종시슝 티시 간주 상등위다 당시슝기 존내 피게 당시 총시 유고 베테서 지지다 리네다 유고 피게기 베테서 지지시 티미 총시 유고 튜내 피게 당시 베테서 지지시 간주 종위다 종시슝 티시 상시슝기 니동 감에 니슈로네 제고 추제 총만기 멍을 접서 제제 총세 딘제시 되어시 마원바단데르 피게기 믹세저오디 젠중 쿠이티 계급기 에이전 부순베 유고 젠중 쿠이티 되야히 친조 간주 에이전 부시베 젠중 쿠준베 믹세 딘제치히 디에는 간주 마원베 체시디히
1: 샹샹도 교비에 교주티 서시시부디 교회니 나오의 청진 링가 테라 순슈 샤부티 땡아 시계 치료도 레라 전신비 망조지 순년 다자 통주 매바르 교로 로지에 포주르치 서시시부 테라 계도기 돕슈친 정김 조조니 로고 총계리 기신레타 조레 튕기기 계제 크시인 크뇽베 서시신보로 철주타 니웨 초유 정우베 네 디베 제주로 정중기 차견 리부시 코든 토디 창뉴웨 소제타 진내 유나메나 경비 도바충예 로다르기 튀진 계진급 차니 김잔 참아라 매도 미중 와시시 롱동자만 외능 창기 진내 디니 변조기 서동 진내 최기 주제 계진 시도 교르신 정김 표계기 코든이 창기 퍼김 시에서 배기해 내테라 김잔 참매 쇠균기 창뉴에다 균지 체해 로리도에 투지 샤르베급 메츠 창보로 낭토 심마라 디엠베 창 로그 유시 총즈의 친한 칸사라 창게 치심투 창게 링타 나로웨 뎨메 투제타 창게 뷔체 나로웨 리부 요치 세숑키 갸벼로

0: 내내 초표 사퇴 민남기 사제 죽차 개진 시구 유류배 퓨미 담베리아 장가 짬베 개함 소시 쉐수유 타오나 내내 초표 사퇴 유주디라 지다르체네 중화타 중외 규림 강자인바 서법토의 정중 쿠유타 장알 치시 니우의 폭제 망원 소기 쿠유디레 중외 내라 개주 강자 유담시나 조디다기 콜라 페랑종조 싱조 체리 칸키 조리 네기 리지 켄와 겐 따와 튼조 블라기 체지 능시 유베 랭게네 기시 유바쇼 따와 튼조 블라니 페랑종조 싱조 체리 칸키 네기 첸제 리지 켄와 예시 콩키 게요 세주기 우윤타 중국 로도 로초 소와 칠레 우윤 행강기 조리 쉔바 소기 두겐야 시시 Kongki longu mangbu rin, pionchon ki yusun tungku chudu ta, nesun gyunjin sobi shimchu ki changle nangwa rumre sangbu tobi wa maasai. Buili nengi sobi lakze la, gyekhob rinbe chenye sartu ki dawanya tobi. Kongki yusun gyugur ta, shiju lekchu te la shimchu nangdi, pionchon ki shingle chenzen jendu gyugur, leki chenpu pyu ta byu shingyu.
1: Nambalengi kungam sa, diring le chen na le ya, ne lhenge tso ngotri shuwa di gare sa su ne penchung ge neg chungrim penchung ge neg kechu rengshi dikim chu shugun yin da diyan ne guang lu shuwa yin zwa da ne di che thoma darsa di ishe gi ge gekab tu su res da di lo chi ji ge guang lu ya duanme shing le darya ge meng shir ba ane gub di du nga nga zu zhungui ki ka lu gara nanggu yore si su ne lo jo le ya ane je zu ur kyu bi xing le je jiang cho le ya ta nga nga zu xiao mi siya je chun ju di dab ya ge du zu chi re dunga di yin du nga nga zu zhungui ki ka bi ya chi lu kyu yun ri dian ba xing le ge lu kyu ha jang ge rinpo yu dab chi xing le chi tong da si ki kab chi re di kub di du zang ba ane zemli yudu xian le ya, zho ne zhong ne, dante ya zi wienbe ne, long nga tong nye kya zemli ya, ane zho da ne de, ane jik ri lam gyu, cong le gyu je, nga na zu zhong gui gigab lu zho de bichir xia. Gab di du, nga na zu gigab di zhe zog lu gyube xin le nang ge yor ba. Dinte nang du zamba, nga na zu cobi sa du, ane san zemli ya, gar nang do su su ne, jiang cho ge zhe chun ju dam nye, xiao mi dam nye ge, ane midi gami panzu zhawa chi xiemi shisha. Diyan, xiaomi sadi nga na sobyo sadi san samli dhagbutu gabdu duk lo gyun di jeshi yigri na kuyab dinde chi shisha. Da di nani ane lo nga tong zi jili ya nga na zi zhungui kikrawli nye di jor rwa. Di jo chani ane di nye lo jek tong zi chi ne. Da dandi nye ya zi wimba ni lo som tong zhukki dungi jiga yeme li ya. Ane nye di rinbe rinbe ge. Ani tsobyo sato jo deb chir shiya. Da di, ani lu gyu ge jiga jeshi yik chir re, zo di danda xing le darba da, zho ne chungbo da, ne di penchur lu chungbe gor di ge, ka ne ra chui tubur sun, zo di na zi dukshib da, na shu le dak zi na ya ge, ani jiga cha le da, cing rik di to ne chungbo chir shiya. Ben na cha xa bin bin na, nga na zu chamdo liya, kharub chu liya, ane nashu chu yorba. Dine lhasa chugung nashu la sokba, loga chengu jige nashu la sokba. Da dusu na liya, ane nege, ane judo ge gyurdo mangu che, pe yudu zamba, ane dito ne, ane seshe junje. Oo, da dari kese gengu chenri da. Gyurdu lu dakche naan teb di da nashu dakche teb di da ne raju gara tozo su ne ne di peji lo somdung chukki dungi halam shedung dinti jiga yeme liya an pyo lu jo teb da ne di siwe rangxin son san bengchung gu kuryu di da ne gi siwe rangxin di hajang ga chambu chungje tunbu shivu chungje an ne di shiraji gi debsu jaya liya chakin chungxia je san ne di jiga lodo zogor gyubuchi liya, mungshi diya. Nye di kor rinxin liya, gito gu nubu yuwa. Jig sa xianzab na gito yuwa. Nye di siwe rinxin son san, an bionchon li ni 네디 에네 벤정게 다 로도 조질 교샤 디리 제사 데르케스 이번에 벤정 세네지 네디 샤르토비아지다 네 세네 에네 조 벤정 교부답디 차데요레 디야 정신다 지 미스회샤 마이바 코 로도 정이 정신게 충이다 튐버치르샤 든데스르샤 디제네 에네 pēnchōng lé yā tā yōng tā jēn ā tā lō sōm tōng chūki tūngi yēmē nē nē chōr xā pē jī tī nē nē xīng lē rīmbē rīmbē guō tsū yō rī sī pēnchōng gō nē sī tū tsāng bā jī gā sā mā shū pē nē gōng bē mē tō tsōng bē gā tsōng gō lē tā mī gā nī gī lē mē bā chūng tō shū tī chā xā bī yīmbē nē nē gā tsōng gō mī xē tōng tūngi ngab chū pē nē ngā nā tsō xī tī tsōng gā gā mbā chōng tsū gī rū 간부 종기 기루 종수 승에대 차대 동안 내디 종수디 지 내디 사토베 내디 뎁세 퀴디 어딘데 차대도 제사 변종리야 내디 인베네 안에 신세 예배수고 내 예배지다 안에 내디 지 사제 간루이나 기토한데 차대요 제사 데르게스 안에 변종고 내디 로도 조인보다 안에 신뢰 멍시지 차대요
2: 犀利的恶狼地面闯罗志的凝固地面虚弱远救犀利
0: 平均的年龄阶段期限沙头沙泡汤那么些的去年汤吞别沙头有种地以明色的独立性银白马色错别沙头闽南的沙家作物样有有沙头内地啦营业民生的开局康熙有把他这边主力的心中看过呢地老头呢看着能够有他们先呢目的呢按照来在继续拿着
1: 本中国内是就这样吧怎么能力啊他到哪里的恰有了可是说呢内让个电视的本中国恰上多么的家庭不麻烦的了内的本中国沙家家上也能得不有吧अने कुरियो मिक्से जेंसोसा बेंजों नेल दोना योरे जेसा अने जेक्टों कुप्या सुमजु सोबके लोलिया ता जंबलेगे जुनशिंगे जाजिशिंगे दाक्जे नाने केब जेंदेदे पियने अने काम कुए साजिदवा ने ने मिक्से जेंदेदे नियो यिवन्दा खातोदा देसोने द्योमे रंगशी योबा यां कुए देपसुदा कुए जेदान शिंबेल जेसोने 양 딘상게 뎁스 제베 네다 자부유 딘요 믹스 에젠들이 니네 아디네 송지게 변종거 네스 변종거 유스 스디 잠바 아나 도나 슈부 제데스 데르게스 잠부니리아 변종거 유스 스디 잠바 유스 데야리아 아네 다제 난도요 다제 난니 지 디나네 시제 사브니야 그 탭시다야 제제 아네 도나 시랄리 탭시리 제산 변종거 유스 데 잠부리게 네게 심주 나로리아 게체베 하장게 개가치웨 정신치요. 제동 곱게 넘주 아니네 제제 에네 만나서 캐브체 망부 에네드 두릅체요. 다 넘주 아니 넘주 아자 두주제자 두주 된자 개주 갸장 세제 달로 숨주 학습진들 배주 단에 에네 변종 네드 되제 에네 냐사나네 딜 차례 개침부지 럽침부지. 딘나네 에네 제동 곱게 개주 갸장이야 에네 변종 네 에네 somdung ngab ki tsi ani ge ge bang chuan la da du xia yo da tok gui ji ang zha da ji da ga na chen tu dang la ge zhe ji wo da ne di zhong gong di de xia ang zha di yin xie jie ji ge sang ge ri ne ji me cham du bu du ne de ru ru su ji du xia yo ge ge na ben zhong yu su su zhan ba chang me dong na li de xi cha ding de xi ri di yin du zhan ba ani ben zhong yu su ge ke zhe di yin bei ni ani ri mang bu 이와 망보 야 지게 변종고 유수 지게 땡상게 캐주 여벌라 유수게 기도 야 디어레 치 되면 정신게 유수야 여봐 제사 변종고 유수디 딘제세제 지게 하장게 개가 쳐부소사 제동 굽게 개주 갸타 녜동 로 딘제 거리야 나나즈 개가 캐브제 망보 다 있는 폐지를 내디 중공 조치르샤 내디 야나 변종 라네 조샤 사도 라네 조샤 딘데 시브다 딘데 토나 요레 임비나다 디 지르게 차는 용자수 제수는 내드 지게 이샤 끼네 용보다 내드 변종을 다르네 변종디 사토브델 내들리니 양결 로숨도 나로리야 양 리크르바 리크제바 리크사부 된바 딘데스 제제 용자도 지요다 치 통메 내가 중코 미나레 야 변종다 소비사도 디 아니 내가 리크르제 또 지리샤스 리크야디야 넘시 푸교다 저와요 미지게 내단다 저와요 접시 리스 제제 경가침 딘데질 쓰기요 다디 내가 개주디 딘데스 체리요 다 데다 최네 아니 변종은 내스 주잠바 안조 고바요 쓰기요 캐주 가려래. 디 가려서 믹스에게 캐주 때 변종 내디 대단한 체코하지래. 니 공 수비 주 내디 로도 현단 재비면에 아니 미 대단한 호지래스. 디 나네야 변종 내디 대외게 믹스에 재지래샤. 변의 차시하면에 먼저 뒤에 로카시 고나 다세야 주뉴. 변의 내 직부디 변종은 내디 갸나르 때문에 가르직도 되게 딘데 제베 규림나 가르서서는 내려 땡기 밀류로 코베 규제 여부디 땡기제 디인베 맞아 변종은 내디 사토버던 교 내들레 대외견 규제 되게 표송 속고이 봐 학도도 아니 저기 미 저기 부교다 저와유 돼 봐 차다 저와유 돼 봐 딘데 규제 되서 하장게 아니 표송 속고이 봐 딘데시리샤 디 용자 인베 마제 구브정 니리나레 저와 망부주 다변의 차샤는 더르케세 갸나 소아르 부 케제 치루 소아르 부 케제 망부야 피네 비교다 잔마 피두 잔바 코나즈 도나근제 정도 스스네 다지 포아다 구마랴 딱제나 두 잔바 갸나리 인베네 포에 나즈데 진유 진유도 주고요레스 이네 구마 나즈데 제만 제만도 주고요레스 디조 디 가레스소네 아니 사제다 저와요레스 다 사지 장르 사지 뷰다르 사지 믹스에 젠토네 레스 다 코나즈 변종을 펜에 딱제난도 잠바 아니 변종의 미남 아니 포에 나즈디 망보도스 이날에 지 교마 나즈디 진유 진유 하장 그 뉴뉴르샤스 학도도 지 교시 포실을 때제 딱제는 주 변종의 아니 미드수 아니 교마의 하장 장무도스 디 인덴버레 내 코르 랑게 용다 나리야 주마 장세게 급지 망보여리 제산 콘소 믹스에 도나 존네 다 변종 미드스 푸줄레 딘데 개바 유야디 하든도 규마게 나즈

0: 이거 미리 업종 거 조나려 변종 거 신내디 표송 속버치다 참에 이왕 초도 같이 요래 뒤유약 뭐시디냐 아니 미드스 때 손해지도 손해지야 돼 아니 조디 로동자디나래 체 요마리 신도 자만지 요마리 위생소세 요마리들 이날에 사지 될 때는 손해 야고 들어오네 아니 로규디 준토로 와제산 아니 네 지기 다바 비구의 쇼구 가신 조시 지기 소소 레가 지기 가르스 내가 심주디 하장게 개친 뭐지 짜친 뭐지 내가 심주디 제비니 지리 유대지 진탄 유대지 디안 제네 내가 심주디 이게 변조자 마인바 아니 나나주 기급 용 전부 니 용을야 지기 레게 표도야 지기 다 누구도 안 타지야 문제들이 쇼구유 ᱱᱟ ᱛᱚᱡᱤ ᱪᱮ ᱫᱮᱨᱮᱱ ᱞᱮ ᱪᱮᱱ ᱫᱟ ᱥᱩᱭᱤ
1: ᱥᱢᱟᱞ ᱦᱤᱝᱜᱮ ᱛᱮᱱ ᱫᱮ ᱯᱷᱮᱱᱡᱚᱱ ᱜᱤ ᱱᱮᱜᱤ ᱪᱩᱝᱨᱤᱱ ᱛᱟᱱ ᱠᱮᱡᱩ ᱠᱚᱨ ᱜᱤ ᱢᱟᱱᱫᱮ ᱪᱟᱢᱟ ᱡᱮᱵᱤ ᱥᱩᱥᱤᱱ ᱵᱟᱭ ᱞᱮ ᱪᱮᱱ ᱡᱮᱢᱮ ᱱᱟ ᱢᱩᱛᱷᱤᱱᱮ ᱯᱷᱮᱱᱡᱚᱱ ᱜᱤ ᱭᱩᱥᱩ ᱥᱤᱢᱡᱩ ᱠᱚᱨ ᱞᱟ ᱪᱮᱡᱤ ᱱᱟᱜᱤ ᱤᱢᱵᱮ ᱛᱮᱱᱜᱮ ᱱᱮ ᱛᱷᱩᱫᱚ ᱫᱩ ᱜᱤᱥᱤ ᱭᱚᱵᱟ ᱥᱩ
2: Masha, da kala inda. Po kuj kuj kala dinila soda, tundu ame kaba jeo.
3: Mule zi zi chuda.
4: Gana, ya. Shama soda.
5: Chukuru chiamzi che chana. Tambara, log lam jowe gyu.
2: Kuj kuj ta wadi ji da, sholji le de mindu, en sholji di ji sada ame kaba yao.
3: Da kaba chuzi ya da, en nge jia zin chiu.
2: Da kaba su kish, en somla na lep da gala kali nyamzi ya ame kaba jeo.
4: Re, bu, da ame kalnish, da to.
5: Kabar gyume demu yi, puzir mezi, zhe cu nang.

0: 망원의 항상스 다치도 라미즈스야 축닥 범으로도 중두네 룰을 탈고다 칼드스시에 살론 추브지 장바라기 민차다 왕체 라투규 장나카샤체 유기르다 이내 디순 영원의 신이 개첨범이 나염 생기야디 장마치시 이는 매바 갈레 타그랍 겹지 마치아주 제부디 뒤니 Kengqiuxi yindo qe, nganyimdo dega yuan khardu, besangxe lo jiesi qimbrita. Masi nindarxi, yengsui zhaban zhe xie ni, nizui chungbe pimi qi yindo qe guay duguay, yungse khari yina. Dao wo ne, he, gibi tarma ji le ganne zhaban zhe qe, dugu xira nyangbude, qiame xiga yuobe a. Qe ne rangwa ne, lega meda xue bri. Mi xin da dugu nyangbu to ne, kezu gibi rish duguay a. 용아, 네 나와다마요. 이내 하환 삼다베. 장게는 네 법어 큐니 생매자.
1: 마지, 장게 삼부디 제 큐니 마지.
0: 쟤는 가르치니 봐. 육쇼, 나이 신도미도. 네 대리 자데게다제 조라디. 땡은 장게 네 법마 신사. 네 자마차베 초딘저 구 장게 네 법다 못베 내가 망고 체주비. 용아, 네 라를 권다 럽쇼. 이내 민법에 상치니다 자르다. 那地方那次羡慕用你也是忘了提前的时候让给那的好汉图个缺的嘛用说用多啊

0: 다가기 얘기로 와.
1: 독스케다 뒤봐. 뭐야?
2: 좀
1: 듣대 아.
2: 대서 조식이 우기. 주다. 대. 양갸스 주다.
0: 쟤네 양갸 샤르고 저거 끼지. 계속 죽을 나부터 기록이 너 유그르베.
3: 터치나 그냥 게다도 나봐 터치나.
0: 명간에 되베지러 자리는 뒤 니소야 오기용 굳이 류제 숙진부들이 견제만 하시 니소야 오기 시라토 나나 돈도 팔로 되베지러 수매 뒤돌추 명간 딱지 난가 비야 니와.
3: 니하코스 난다 먹어.
2: 터치나 암지라.
0: 대능화시 띵어 쥐 제외 없이지.
3: 터치나 터치.
2: 시내 명간에 되야 유얼다.
1: 명간에 되야 그 줄로 니사.
3: 야지 아후나.
1: 아, 제 왜 그러봐. 다다시 잘라되게 도서 집사소나 왜 주지 칸을 다시 가주게.
3: 지금 집에 단대 유거 층.
1: 전조. 저.
2: 아지, 네 장게 키 먹어.
3: 네 키고. 네 네 키고.
1: 아지, 네 키고. 네 키고. 장야 제 먹어. 네 키고. 와 이야. 다죠.
2: 다죠 얼도.
3: 가래 가스.
2: 저.
3: 다죠.
2: 아자, 신의 명간에 된 도승아.
1: 왜 그린다 그린다. 배터 줬다.
2: 어, 이제 나 가다 치우지. 야, 저 언제 비가 다가죠.
1: 저.
2: 저다.

0: 세 수고 잘 친 누구해
1: 잘 친샤 나 랑다 치가 용비
0: 나 랑다메
1: 야도 스테가 요는 답디부 요시비
0: 어 답디부 유 부르시아가 줘 야시다 야 야시다 나 겨울을 취다 되다 주실로
1: 뇨르 제목어 맞아 용바
0: 겨우마리 니에 세드 파샤
1: 어어 好汉请你私定个年月，小钱钱不打，没心来对你春节过七日。
0: 给我妈的，我你看不下。没心来对你春节是鸟人下，哈哈。

0: 죽이 됨시도
1: 부시스
0: 갈래 가수가 내가 집에 맞지 부고다도 채우시
1: 갈래 가무쇼 은이포 好汉은이 퍼부지라 빈초능시 쉐사 창부시에 대투비
0: 장배도 교시야 탄도밥에 냠시라도
1: 听어 장주조 겁러 오늘 소화 교육 가보시오 이내 다시 잘 침지 네 밥에 술을 시도비 두수게 탐지를 용도 정도와 자네 용도 시라 칭샤
0: 나에 교리야 가리유 봐
1: 맛있게지 마구요 말이 이내 샘소 고르 칭샤
0: 많이 말씀 차고 시도게
1: 마리, 네 딘제 승매 은이니 딘제 스톤에 야오르시도 让他的干念的绝土不离了来江浪土北四十七十八

0: 야쇼.
1: 쯔지바. 아자 신자오. 코샤마잔코네. 초레가레스. 웨웨안피에
0: 콩가코 좀기 남자한테 근데 춘소.
1: 웬주기칸 난도 소요 차타가시. 지게 홀라게 니경치야 고조샤. 이네 웨웨안게 남자디 모튜 니경치야게 추시가르 세이큰 구음도사. 콘스스야르 나조 좀지 선배 뉴쿤 캡테다야기 체시 당연히 심부 코튼 제임도 시. 원내 전에 안주 원주 취시 담당 주주체와 코튼 제시.
0: 용아, 네 하고스. 신저디 쇼럽다. 알레 고다.
1: 아.
0: 라레 제가 유 뭐랑 게다 뭐.
1: 알레.

0: 저기 겸심 저도 응아시 이
1: 시약도 라는 십지 세제 되셔. 여도 매는 육세 줄이.
0: 디 플라밍고지.
1: 让给俺若不请对于你心个月你的差不多跟多次太差不多了莫拉给咱俩过过大有嘛事张九老年年这个欧阳的业绩也没能给乐这些被门心的让了没点过哼他都一心不会哼用啊也没都是让给欧阳了你让可把是给的<笑>

0: 잼 키우 두게.
1: 야, 랑 고고.
2: 아니, 야, 라디 잘 타오라. 야,
0: 셔. 이다 이다. 겨스. 셔. 셔.
2: 와.
0: 야, 노이다.
2: 냠.
0: 아, 야. 겨실로.
2: 냠.
3: 이다 이다.
0: 呀，多点路，呀，别，停，给脚别住，呀，疼到跌住的，呜，疼到跌住，
2: 呜，好子啊，好，呀，谁偷宝珠，多想不着办。

0: 아자지마 발라 카르체브레
1: 니에덴 랑게 끼치야다 노베스르시두
0: 도첸 카바주냐레
1: 계신마리 랑칼라서시
0: 하지 양락도 시라모도는 용도고야 아 야 딜레 샤서시 야 콰지소 이다 콰스게
2: 샤호 할니야 시모도 양락도 도중입니다 바베티 동야 가비 어찌
0: 오스카샤 시모도게
2: 누구 가발리스 샹시르샤
0: 가시니 있는
2: 喂, 向前,
3: 让给弯弯卡瓦林了的。
2: 아니, 도스코, 让先你试试。
0: 같이 내이너? 같이 했어?
3: 让给寻找卡瓦长啊故事的。
0: 寻找卡瓦长过诶? 我谈到小虎卡拉的鱼, 都是你姑姑啊?
3: 卡瓦长是姑吧, 退休卡瓦过的啊, 我谈到了三姑。
0: 我们家庭这些啊, 团他卡的鱼。
2: 嗯，
0: 让个许的，你多是那股。
2: 喂，小姐，让你二十三多了，可把俺照顾能安心点是不？你给这那股子，你要喝了生意的，多是那些，拜拜。
0: 呀，让个寻找可把俺照顾想起了股呗。
2: 股呗。
0: 让个寻找可把俺照顾想起了股，你有是呗？
2: 你寻找可把俺照顾，这么巧，跟这个人，亏你啥子的？
0: 啊，这当俺的让你开心也没，让你来不动俺说了许多，他说不。
3: 看啥？看那个军事是吧？谈的军事没干啥？
0: 好汉女仆人，托马却不还得呢。谈那个两个词语，让托马用了没？
3: 引起突遇，羡慕到提着那怂，好汉突就没。
0: 让了提着钱，忘记还得有。
3: 也免得说些的。
0: 就做你个头子知道。
3: 你就是送个头子这样。

0: 俺的 lam sa, how han lam sa, say ni. Rang subche, clickly rang girchu. I give chuna, near to how han la, womachi girchuba. Tingra, lota chuji sim marbe. Tanda kashka yomba. Mazuswa singla yakun sekarimba.
1: My quantity in the soda. Wounded in the soldier. Chenda rang news.
0: 我好看给阿姆冲出一幕的侧切托马西陪我请个月子让给陪我托亚和恩杰的破托马西他的你卡着通过月平个月听我俺的多的通过天我看不他给那了让给他接不成个的过 타치에 사는 매봐 중재에 당내 채우지 니급디디 잘 갔어 잘 내금 저 코스 살봐 타치 내금 저 코스 장세 섬의 거스다 소스 집지 인도 마치

0: 天发，上海国际这来大件这个，自己常注意。
1: 奶奶，天大下雨。
0: 这里去不去？来大件在屋里，生意学的。
1: 用嘛的，因此谈得上下雨。
0: 用啊，学的，这大可真。
2: 아스 깨봤 가르쳐버려 진다 나 죽인다 아스 깨봤 싫은 나 생일 시즌 지르다

0: 지금 와서 아 창문에 놓아보지 나
1: 이 녀라지요 자기 가시에 비키스네 숙내를 봐
0: 단도 시에부터 종원에 이
1: 용아 드리네 고주제 산리 미니 하나 때야 요마시 나암라 잘 때가 죽기 산에 비게 되슈 도도 게나리 베지 민갈 따제 같이 비
0: 치매
1: 승인이라 메가 치고

0: 거중에 릴루이 계약서를 쓰다가 보고 되면 당무지시야. 厕所扫地, 我擦定这儿打, 不过你又别找花花糖果引起是吧? 别下学弄点子, 定期谁穷啊? 不过这个人过去呢, 他这当些糖果日子过, 一擦随便。
1: 어, 이사 갈수록 되라.
0: 妹妹,
2: 어.
0: 到是奶奶那边吧, 过你一擦所가吃死了吧?
2: 用啊?
0: 嗯嗯。 가다去年马接起我打, 让个阿姐们看到了一个水, 推到了大家去用时。
1: 터치나.
0: 你也是要给不啦?
1: 됐어.
2: 안 되나, 터치나.
0: 개침 마지.
1: 좋아.

0: 爷爷 今晚可这起子雨
1: 可这起子雨 谈的 你也出发那个不会的 你也记不得起 你也不会的记忆你 비틀럼 난게 보고 있어 없도 더. 닌 유베 자쿠드. 나무네 이 승부시 자 티에주. 티응은예 지딘디간 초하게드. 바라다 암라메자. 인지딘 스시 채우리 승부유. 바로이네자. 라이네자. 칸다 댄스 중에 지바 승부유. 당기 부구이닝 유베 게쿠디 루보도 심쇼 챔부치 피에베 선하쇼 오네이 탄인스나 땅아 니니 여시 마운바 니니 찌글 찌글인체 사저 커바치네 은이 샤샤지대 여시

도고 차사나로 죽으시라도 장마 님도 섬지 카멜리도다 격지 춥디르 넙지르 콘수디게 조나시라 피니 카스칼로 총 조능시르샤 카멘다 모랑 초모 거구심병아 쿠구디 대유 미심구의 뒤디 교고리 조유 첩주 상매 골디르제 대약 융센디 디리 사다와 송사시 사다와 了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요구용 남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랑게 상황자 싱그러브 수수 고마 칠체.
1: 다데 계란이 나를 열어 봐.
0: 나 요야셔. 찰라 망고 딘제 뉘베.
1: 아, 디게디 다가셔 인다. 장수.
0: 아, 녜 외핀 회의 나라. 마비 칠람더 그유. 부고이 과기 제시로 보다가 디나 창무신기.
1: 어, 재능이 보고 돌아가시겠다 않고.
0: 我是 나나. 田大吉宇. 寻找爹原本你们的田大吉. 年前呢, 然而光大死了不是生病.
1: 계정마시, 내 주 차고 잡으러 봐. 다들 계제쇼디 라소소소소 따도체 너 기부체 대야디 계침부지 신규위. 동도랑리야 동대신다든지유나 아신특지 니랑 섭제 주부로셔고.
0: 나가 동대개매 란래의 치시 따방아 따용마지.
1: 아, 어야, 니 보고 어떻게 담비? 어야, 전달은 거와 깁수, 아주 인다.
0: 아, 아.
2: 랍자 사변 안에 가를 없어.
3: 요글리리, 요글리리 랍자 요리.
2: 리베.
3: 어?
2: 쟤는 떠서 내 아메 랑을 좀 쉬고. 然后一个忙的心都得给你打
3: 哦
2: 给不得给
3: 嗯

0: 你们来，我来。
1: 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们来，我来。你
0: 시라도 사과지마 대외 자차가 유민이 다리가 된도나 스페인야를 개고 도미데 살레요시 사과공마 스위스다 자르메게부규 도자 니도 지토네 스위스 개급터샤 세자 대두 스위스 개급터자 다리가 된도나 스위스 효도요시 다리가 된도디나 소 개급터네 정과지마 스위스다 도야시 타장시 샴러 전티 제모 고조조도 스모와스 모두 기스나로
1: 전티 제메나 스베야다 버지 소케 흩트브이나 스모 올레게게 지구나쇼
2: 오야 년체 날주 아 아메 가바실리
3: 어
2: 웨이 웨이
4: 허한 코바도
2: 어 니코 사스
4: 니에스
2: 你 could do.
3: I'm not, Bola, Rube, Bola, Bola, and Chango.
4: How high in bed? To do you, maybe?
2: Nick was as love him, Carcesso.
4: Carry Carcessos. Nick, whom do? Jangay, Ninia, Sasa, Chesa, and Champachi.
0: Not that you send him to come out 100. Who shall we?
2: Na,
4: near our shell. Not Champeranda, yes, send him to. Who get a gay, not in Gisar.
3: 卡巴普
4: 哲的。古啊。呀，巴拉的尼基斯勒。哦。巴拉。哦，不。巴拉，
3: 这里阿姆拉个样啊，瑞泽康去，从头叫拉牛阿去，阿头头头拉萨满过年，我大乌萨萨不牛就，年节目许多。我的头头全部都捏捏住啊。地主生意呢，注定捏肯这许多，阿姆拉咱们就苗苗就啥是吧，永不撒巴来拉不要了呗。
4: 喂，你让给年底月平均，彤彤，
3: 你们人家俺可把节目去，咱们自己要不呗？
4: 学习，俺真是管。
3: 哦，真去。
4: 哦呀，你这是现在找不着。哈哈哈哈哈。
3: 巴拉，俺中不羡慕穷哦。中不学习，
4: 哦，彤彤可给年年吧。巴拉。
3: 哦，看门个，可真是吃不掉的，什么哦哦，吃过粑粑跟水果干了干不来，彤彤哦，看门里到大家屋里老穿着，哦，看不清不来。
4: 来过，多是过，你猜猜去。哦，你背里熬夜不有塞的吧？
3: 哦。
4: 我呀，
0: 让给年节同不的这多的啊，行着那了，别吃呗，退了嘞。
4: 接上吃主菜，咱们妈团圆节，这呢吃没钱，也不如果托咱们亲年个，亲自请不是天圆的，别托不得个拆解，也搞多几个闲的，托不得这边啊。
3: 是。
4: 别拆过，别拆过，看了年不钱的有满足，你别拆你，咱们过马上收益，顶这多年了，顶这多年了。啊嘞。
3: 脚底滚下身段捏了点不行过，人疼着些。
4: 呵，郭木生，看门个去要吃三路口。
3: 背里熬个，生气的看热是吃不着。三门兵车，谁在拿了谁在过里去？苏脚边边的苏铁里是了不着。哈哈哈哈哈。不是，俺脚底破去，俺是马个看被脚底破去，那是是不是等个？哈哈哈哈哈，你这吃惨了。 哦，可以接的，啊，开起门，开起门的，坐过对啊，过夜没去啊，妈没怕啊。该不生个西北军了，刷卡给个给刷卡。

0: 집에 된 데를 가져가요 봐. 와완다 갑자기 쉬어진 거야.
1: 아, 나 오늘 고르스 두기. 시에스 매서 자자 시가 요비.
0: 레카리.
1: 상대 알아 유배야. 나 알아서 두고 선비.
0: 고아. 제도에 야 쉐다 가르쳤어

0: ཁ ཁོ མ སོ
1: xuan xuan xun zhao le ka ba ge jie ka ba le song ge ji chi
0: su ti ba xun zhao ni ma zhang ge mei shi jie le ni za le yong bian ma che ta de kuang ga kui zhong ge qu gui bu zuo shi chang gu xian na mo ran long wen ne ge zhi tuo dan qi ka gu de wa ti ling qi zuo le ya de cha xia na
2: zu ji ba xun zhao ka ba ga xia
0: 寻找退军来个几队胡大伯大人且在俺最莫然了宗教大以及求事宗教求云呢说说啥来什么都明显大开呀呀有嘛事社长俺吹过去李伟大朱迪克拉布文了来求钱的要约是肯这是钱的来没人不算咋 Tante namzade, xiongde qianli yao mei zhu senggi. Kenzhe de.
1: Da dong.
3: Nye qianli yong a. Ma wong bei jing du di. Tia ga. Ngan zui yingba cong mei yu ya da zhe wa yao shi. Di tuan jie song za. Hui gyu da ning ma shi. Wei wei an. Xib zhe le ge a. Sha ge gu zhi qi.
0: Yong a.
3: Xun zhao ti ni le yao ma shi. Zhe ma shi.
4: 这大门估计电梯系统嘛是现在提前做到大家上下头我呀从头去今天俺也中意的走请大我哈哈比到去女友得晓得哈喽儿子了给让室内来中啊欧阳儿子了去给我搞鱼开心过日子你们都把鱼整不住了行行行 지겹상라 공개맵시
5: 네, 딘제켄의 승매 용아, 딜이 요한 매바 잼싱매다 당구디 마저 가서 지세유
4: 망나 그것이 봐 갸진 이슈 마저 지세유
5: 니버 민포 가리토네 냠레 지세유
4: 바르템프 직부 민토네 이
5: 숨버 캡상 고시 컨제스 캡세유
4: 흐, 니그디더 니 겐키도 봐. 야메너 나도 상매 겐키규리.
5: 다치도 긴이 주도 제사도 와.
6: 드저거 봐. 니 겐하니 발라 타고 태로 제잡니.
7: 제자, 상 삼례 부시도. 근데제네 니메 상대님도 로망 부서 와게 해 봐. 조지슈디 겐하니게 보호편배 삼로망 쓰던 곳이. 나 팀집시 감지디 겸내 직지. 말이 용보여지 이내에 잘 카드 제하지글 겸고총의 약수리 고조산의 수계고 싫다
0: 그러나가 숨 타가시 전군나 봐 터제나 수희 이내 타덕아 예 제도 없다 탑시 근저지로 뛰는 시내 보토르모 줘야 돼 균도단 토제
7: 드레시 디링아 라니세 베케지디게 카바지 겹제 니메 산다직 럽다 지세는 니메 산데 팀즈베 컴지 겹베지 그 중제라 20시 천도 가부지 게세 히라니게 심림제 게제 우체나 녜데나 증거로 기마시
0: 녜 카바로 조시야 기란 카바시 야난 지즈베
7: 지즈 지즈 겹냥시 비가 로사 고비유 상카바로 로시소
0: 터지나

0: 도제 나.
1: 뚜다. 녀데너 점제나야 주윤 뚜다다라 데미도. 뒤고 뒤선도. 데시.
2: 오. 데시.
1: 요베.
3: 장치화대 가지유. 아차 화이.
1: 아차 레그유스 칠친수.
3: 아지. 아차 사가지. 참도 시도와.
1: 주디. 上一天咋是读? 来说什么? 没现在寻找给问个气度切记卡最下用吗谁? 腾多得西说给我成绩的
3: 来, 用啊?
1: 几个普拉话都?
4: 好我们穷?
1: 啊来,爹没不及 几个普拉过世的咱 我同三个那里举中气没不成绩 眼睛是比个心不死啊气无 让你不着?
4: 我中没? 两万五十他们送啦 第一个的说啥大呼吸? 给自己去
1: 钱的用啊? 该来哈送啊?
4: 寻找罗列斯呢三个那儿学死了吧我们让人来给我写不行用啊拜拜拜拜还在寻找伊呢去啊去他住的还是见面呢喂还在寻找还在送带谁喂喂安给爹才给你送啊你还把老做些我才去来个都给嗯来个样子都有嘛是
3: 莫让给梧桐上岸的学生多。
5: 用啊，好混事。嗯，到时你注意，拜拜。
3: 天放，王天放，年纪的嘛追的，没印度嘛去。现在请大华去做。
5: 七十七，来这有的。
3: 阿来，前点古典音。

0: 믿고 다녀라 제주. 다 당통도. 성시초. 칼라지 조이. 예. 교친 행이리. 칼라는 예수이리. 난 여자들이 학도와.
1: 문해신 랑행아 야수고 여기 말해.
0: 말해 말해 말해. 야수 슬러보죠. 마 굴루신 예지다. 장세도에 민마이 김예시.
1: 제네라게 다 갔으면 뒤봐.
0: 다 갔으면 가봐요 그래. 너희 계시다기 초보사 버려 봐. 예. 지. 아, 다시 있어. 빠빵 빠빵 빠빵 빠빠빠빠. 야. 어야, 갈아치스. 사쇼. 또다. 그래도 심도 갑서 또 와.
1: 네 가래.
0: 디 꾸리예. 这 CD， 什么玩意？传出去的。
1: 你也上了？你还来死鱼？
0: 今年咱们多努力呢，过不赢。可是都成绩不多。啊呀啊啊！咦，到处的，到处的去，到处的，去过的，去去，到处的去。去，小西猪。去呀，过去的，山西猪，萝卜多，萝卜地多，到处的些，呀，去，到处的些，到处的，到处的，这啥去？哦，妈的，中国先说了，没到伢家，全部先不是小马的呗，你还哪到啊？
1: 让西单接不得，
0: 哦，
1: 没到过年了呗？
0: 没到过年了，你过来过大些，让给没到西单都个，这山西猪，让给看见这面都，俺这也是没吧，可夸张了呀！

0: 聊聊。让对比一遍。
1: 장기기진들이실사무쇼제장아삼루트리시에메타는게근데시에위메시무소장기루보드시에자나튜즈도스테니용도게

0: 시허 마님도 민망하게 부르시다
1: 감사 기랑 교수의 시바 가시야
2: 치료 쇼고들리
3: 드린야 쌤이 김도 가보시도 가
2: 당고 때 비하제 가방 없네 가가자 암저 잠푸시쇼
3: 가셔서
2: 당고 남지 계획인 거라 치료 쇼진 게 앵아님도 민망하게 보이시기 내 규요 줘봐 땡땡 쌤 기부 중요 마시
3: 알레 제조 최고민님도 개비야 가봐요 말이야
2: 갈사 간다 먹기부 준비해주고 땡땡 애자러 你咋了，永杰？
0: 给这姑娘连麦几百块？
2: 我们那年币，
0: 中，明码几百中？
2: 阿里古达，阿里古达，咱家最近没人休息，我倒是那小狼耍着鱼。咋姐，钱你用啊？阿姑啊，
0: 别给这钓鱼。
2: 这这嘛是大气着？我的人说不钓不钓你们多，说不钓没用，别拿走了下。我那给不到你们多。呀呀呀！记住，等你嘛是大，等你嘛是大。七少，我小天叫，
4: 俺们这些，
3: 坐哪里咋？大家也多，你明白那个情况。
2: 哟，七少，七少，七少，出去的，吆喝！
5: 心都湿的。
6: 嗯，人家几溜的？
7: 嗯。
0: 聊聊，差不多年，父母搞不起牛面。一年谈的年，谁不心思？我让了搞不远。
6: 成了，得是对的，跟着兄弟，查清楚个。成良，
8: 可是轻松，你也怕这些鱼？
6: 卡罗今年两千块的。
8: 嘘，谈到卡罗这个鱼咩，咱们都很注意。
6: 你可是嘞？
8: 这，
6: 快来告诉我，这多少钱啊？
8: 用啊。

0: 못 튀긴다. 못 튀긴다. 못 튀긴다. 못 튀긴다. 못 튀긴다.
1: 깨끗한 문도. 당군의 깨끗한 문도 치러. 통도 겹이는 나 차시다 교바. 치러 역허. 사탄 니네 대대제 계속 측지에 시험소. 다오는 라김 니도 문도 왜?
2: 영아, 통과 지구 열어봐. 치러. 계란이 꼴 가시 싶겠다. 지샤, 야마치 가시. 야구도. 치러. 나라니 치러. 참치 가두게 아. 저. 저다. 저저저. 아, 참치 가두. 아, 저.

0: 나무네 기루니 형매.
1: 아 기루니 그렇지. 미마자야 치도. 네 내가 숨치가 주유. 당당가 속을 아르켄 팀도 또다. 라고스다 더더기.
2: 견자자 깔래 가고 인기리.
1: 이네 심딩네 라기 해된 되유. 녀라 로팜 좀 해요.
0: 당기랑게 가로지야 그냥 뉴스도
1: 아지 되게 이거 좀 라냐 니마야 녀라라키 마르데 가로지야 나 잘해 시작 그냥 좀 쳐 왔다
0: 어
2: 왜 리다
1: 응
2: 클래스 줄 봐
1: 세균
2: 님도 써
1: 형아
2: 지 서더라. 저지 참 제도.
1: 진지제 키대부시도. 도스도민 신부여부체. 비르체 나와기부여래. 야, 나이다. 걔라. 데. 좋았다.

0: 西河，
1: 让旭的，
0: 我你们都明白解读。
1: 开始人家解读，我解不出小水中啊，让他们来搞不清明都。没解不清咱杨阿拉东，阿拉东差不多改成过，改成过差不多杨没解不起，没解不清咱杨阿达明白解不解释，都给做下面不等于。
0: 다 그때 세월에 나 집켜내면 돼.

0: 자식아.
1: 걔나가 기초를 녀그럽이야.
2: 냐마냐 냐하 고마소. 이내자 걔라드 걔라스 카케브르시도.
1: 나 걔한테도 있어 쳐브리. 계속 걔라가 막냐비는 나 쇼래 사가줘야 삼로스답도.
2: 장부시에나 지도 小姐가 치러 로버지윤에 약구용바. 小七 매시에나 라그러리데 미마 접신 매바. 근데 쟤네 퉁마시 지도 小姐 오늘 유비시 다요지.
0: 자식아 나
1: 라그러지는 형도게
2: 로버드시에오 니엘프스교아
1: 으쯤아사
2: 샤이너 삼균 단식민도
1: 걔 가셔서
2: 고고라시 자지로 小진 기계를 띵이 있나 나 가르 배우래
1: 지저스 어리 기계 쉬어봐 그위다게 기계 쉬어봐 귀샤 비우인다
2: 유셔 유셔 유셔 유셔 샤이너 도스터도 장도 갑자기 하시면도 우부구냐르도 자게 등기도 하면 중에
1: 咱七朝小景给人带绿云呢，我还能这片都要马些。阿家成了，可不讲都不晓得。这，都是天了，给学吧。天哪，这这样了，前天这叫嘞，阿家成了的，你不是他前边呢？给那个俺八个熊马呗。啊，我成了啥好古鱼呗？
3: 신부들게.
0: 신부도 장게 교령 부대배.
3: 시라디메 장게 니에 수입에 클라스 니 두기 사람. 지 장네 클린턴다. 허드 망고 디제 도미는 포마 대 용구시. 원도 두게.
0: 도스나기.
3: 야. 되겠다.
4: 你过了破年档口，让给他多，这天辛苦一点。嗯，让你啊，六月底你罗忙归回来加班，我穷的，把那杨氏写了休息，去查白鸡了，你们也不得我用给送给，你也过了破年档口去，第一季了，你还家来个去。
0: 来个干了么？也不穷的，你家家了破你的个些。大谈的，
4: 俺第一天给七零米的吃不得。
0: 阿丽，让当时呢，可是生意最多，你也随和。有事。
4: 可接不接？让过来看着谁？
0: 俺谈多的地吧。
4: 今天俺们到了大家住院的。

0: 보글라.
1: 어.
0: 제대로 시켜놔.
1: 감사합니다. 사시숭아. 야. 다그람 시세셔.
0: 보글라. 코치 세숭아. 한국인.
1: 글쎄요. 물면서.
0: 이네 이게 되게 해체죠. 클라스별이 못 되게 지마 라제턴의 장지바 이런 것도 그래.
1: 심아. 상류면 봐. 클라스네. 얘기 싫으면. 계속 중요한 상제. 화종. 조지 초라 등유나. 얘 내라고 마셔 타지.
0: 我现在拿地这些对面，欧布拉，拿给我们新下的雨，欧布拉。
1: 你这把戏，快去哟！呀，对的，你来我们家没？快去哟！呀，呀，蒙西，呀，蒙西，快去哟！啊，你这，呀，蒙西姐，明年有二百啊！呀，蒙西，呀，你去的，你去八七西，八七西，呀，我平时跟你当面有嘛的？蒙西，蒙西，蒙西，要不就对啊？呀，要不就对西，
0: 要不就西，呀，对的，对西。

0: 섭섭시라. Let's.
1: 你一扎拉姆。
2: 이자라모. 이자라모. 이자라모. 이자라모. 이자라모.
3: 잔유고도게. 기아체부터 드릴게요. 잔데 갈치유. 던도니 빠라 과과신.
1: 어쩌나 상하네요 봐. 그쇼이다.
3: 다니에 나를 세가 용구이베. 바바디에 쇼앙아 님도 줘.
1: 가봐 저래.
3: 미메스 찔러.

0: 인터넷 뭐 네가 더 아직 시야이 계세랑 세바키 메비나 마세가쇼 아 네랑 알아도 계셔로 셔 더 괜히 셔라셔 그거 유배시고 나 깨도다 네랑 사이 연초 이제 마세가쇼 아 세가쇼 아지
1: 장경훈이 니들 도시 몇 년도 상무 대배
2: 당시 랑총네 친부 차차다 수구친지네 친부 갸부네 근부 차버 가리 이네 돈유이
1: 랑 로밤 계중에
2: 뭐죠? 자도러 랑만 배다니 민두 现다
1: 니시의 공기 쪼담지 쓰기배
2: 미마이 계지에 我那些呢，你们得给拿了。俺你要看的科目球，阿家俺你今准备这些个人我代表你的，跟着钱我有没？你我那些没说，钱咋让给俺？让了给我钱阿姨，就是忙死这路线的生意。看意思呢，俺那么想看来的用马戏。谭德，让给俺，弄马戏啊？
1: 俺弄哪么球？
2: Dosta du ranlong la be sor shi du.
1: Jaga sim na ke xie zang. Nga ye sim kip xin su.
2: Qian de rang ge nga tun da shi ke lin da.
1: Ran shu da, nye sam ke lin chu.
2: Jima ne, ara mang du zhe mo dong a, su go nyu shi.

0: 랑가 과로 주체스 오늘 전에 나 랑을 감매 니 랑을 야우치야 曹西和了 깨깨치기
1: 가리
0: 랑가 뉴베
1: 아니 구다 가르치야 봐 나 야우치야 가르치도 있어
0: 랑가 니가 뉴베야 오세 쉬 가시네 레쳐
2: 喂
3: 喂支教卡着七个月
0: 老年得个月
1: 呀我也让你肯定是爱的卡斯的啊能打让你爱的这些卡利呢让你爱养我起来的做
0: 你妈给你绕过去我这里咱跑路这么下
1: 让你养我的这些卡利啊
0: 行了
1: 心狠
0: 大家注意打这么算
1: 喂
0: 你先把你打弄这把给你捡了放了让我你都
1: 喂
0: 放了
1: 从罗西的

0: 부디신나셨어
1: 라멍우다랑아샘스탕아욤말베
2: 상한디착실립달깨짜요르다
3: 차게든제치야가리나나라니착신고요마스제나야고도거
2: 상한주자를용약치도니아칼라기에부당고충

0: 섭섭씨, 좀 다시 두.
1: 좀 다시 두. 좀 다시 와도. 가만둬. 좀 다시 와도.
0: 계속 쉐비.
1: 양이 계속 쉐지.
0: 니라고 월 수주 화삼치.
1: 엄마 봤다. 집 봤다지. 봤다.

0: 근데도 마침 무슨 도게?
1: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소개지. 사라라 니르체죠.
0: 지스. 두스터 대장 오즈 엽자.
1: 니에서 곧 당 다음에.
0: 장군이 찹캡든 제 열이 삼삼하죠.
1: 장녀야. 나 초진 주디. 나 졸랍데 삽춘 속에 수접이.
0: 집에. 장 다리 깡부 니엘 살조브리마도 도니엘 살조는 양중고 비중을 잡듬지 뇨르 침부죠.
1: 맞지마. 칠레가 미마기면 제마도 도한테 제 소진이면.
0: 제장. 지만에 레그 님과 잡든 제 마친 거.
2: 요.
0: 네발을 레그 친이지 뇽주르 삼주. 삼로 갔던 거래. 喂喂喂, 你也是不, 有个人在接不着呗?
1: 妈是, 你, 都是你不, 穿不起个衣。
0: 这次我娘住给你的。

0: 읍탈라 키란트리 체사 가르쳐 놔 이봐 꼭 배바본 건 적수니 이빌 사수 라 사수 니야 론이 스텝스테 쇠비 범디 카르니 로켠 식민도 키란 가르쳐 놔 이 탄다 가게 마치고네 미토로 속고 해야지 니야 쌤날 론이 스텝시 키랑에게 정략 쓴 거 이외 이거 좀 뭐라게 성질로 둘러 두고 해요 수수 둘러 미나 샤지 다시 가린 수월이야 아직 키스 차보다 둘러 내부 차자 미스 둘러 거염으리 내 가려래라 가려래 둘러 내부 차너 수수 날짜가 용구리 나 뭐라 봐버렸다 가린 내가 하산지 다른 이에 뭐라게 해줘도 고고 수수 시우치기 쌤나 너 입에 다리 아직 어쩌라 뭐라러 니 섭실에 사오리 다 보고 말다 무신에 미디 성진 투르다 민마케진 민마케진 이봐 그러래 민마케진이 가르쳐도 뭐라 니에 보물다 걔라는 어딘 데 차가 니에 가르쳐셔서 로다 둔지 가르쳐지는 니에 무둔 지그리 다한테 땡키 매봐 니에 쌤나는 기분 용구르베 땅아 근데 저거래 아지 억탈라 걔라는 광시에 망자오리 쟤 먹어 내자 교 교 돈은 수용기 맞아, 억장라. 캐나가 고급하고 쉬디 능지샤 빠고 유나다. 가두다. 장다하지. 캐나가 캐너 요리. 가시해봐.
1: 가게 시에메.

0: 장부시에나 대장아 심기야 대비스로시도
1: 같이 해보지
0: 뒤쪽 하고 싶다도 교부장님도 내가지 님도 내다지 님도 칼라스야 유자 뒤쪽 교수 조로 선생비 이내 장계 닥주 가시는 게 진조 지그리 장계 리그주 부제 대사 대야부 수제 아니 농규 매봐 예절 요네 지그리 也让了，老大是这些月。
1: 我不过没了，老是团装的没，人家的这件还去啊？
0: 他是正嘛是？他这个你养家过走些，老大这呢，蹲了九年是吧？
1: 老徐，我连个团聚啊，用这第一遍。
0: 花路这么是大，大把人土也穷了，我搞不用吧？因为我对南面上恰恰安同步行驶大妈追打老大兄弟准备开始
1: 这是大罗者我出去做这个你追求也
0: 上个出去的我得你用过呗
1: 这是你要做这个操作的人过着

0: ra thang rap si sha
1: tra me tra ngam do ara tung isung gi ngam do ara tung je khurang khur pe sha
0: kyum je khari na
1: khai sen ne cheng liao da sheng ji chu ga ro ji za khon zhuang mo xiong zha
0: qian de zi ye ju ten de dao si dong ge
1: 你东西哪个心塞着吧 자, 같이 했어
0: 디데치 니엘은니 아라동야기 드수수인다 진주미도 시엔지리 이내 저와된처미요
1: 난타모가 아차라 뭐 이기부터 창 아, 先吃个谁？
0: 两马小。

0: 나 관리 좋지 뭐요. 대시.
1: 대단하지 송다.
0: 让다 성진초. 그저 내 가로지 봐.
1: 지메.
0: 가로지면 미도로 속고 해야지.
1: 가로지.
0: 가로래. 让 보무지다. 让 아무랑아스네 좋아자. 대출럼녀 형마리. 녀 시작었으면 뜰 대면도. 어 쏘쏘쏘쏘 송겹 재심 호리. 마타살이 경영이할 가로지. 디네 아 토스 제주 그룹 디 규름 지르버 라게 아 쿠셰 켜는 도와
1: 발라 응니 탄데 가로 지메 키랑게 아 섬림제 섬이 야고 스탄주난다 용두게
0: 가로 지메네 껴요 말이 키랑게 초치요 응니가 님도 규용자도 용두게
1: 아 씨발아 다 키랑게 싱규만 하는 용두게 아 니저 기구냐 종이
0: 야 말이 들려 라한테 하루 켜는 힘도 니라 셰이다 라게 집에 남네
2: 니 시간 갔는 거예
0: 로스 야우스 먹기 주문 좀.
2: 로스 개비야 가려야지. 담만한 보고 말다. 미겐 차 잡지. 손님도 가러 지네. 뭐랑 되지? 그냥 대 승마 견다.
0: 야, 대 전시해다. 주도만 제 과유래.
2: 지 그냥 가는 거유. 뭐랑 네 하나 되냐인데.
0: 나 뭐랑 밥 좀 주지. 네 하나 집에 가려야.
2: 아무 총주 이내 용마시. 범칙 네 하나 되냐 여러베.
0: 근데 주도 잘 넘도.
2: 청풍쇼. 네 양가지 주의. 뭐랑 네 하나 대처 뭐요? 지

0: 랑게 가기 시즈 요 말아봐.
1: 빨라. 그랑게 고조 티샤. 드림믹스 내주 체장 체비.
0: 믹스 내주 다 규매. 더주강 보고 딘데 신경 혈배야.
1: 두근 딘데 신 마시. 그랑게 규매 자시.
0: 네 드리 규무 체비. 네 라셰이다. 믿다 좋아셔 좀 뭐이라. 토셔 뭐요.
1: 그랑 센주 메뉴 욕셔.
0: 정려. 자 교하지 말아보도. 어서 다시 시그러 봐.
1: 빨라. 그랑게 규무매 봐. 람상 토다제 만나다. 뒤지 나무고.
0: 예, 드림 예셰 봐. 예.
1: 님매.
0: 양자 쉬다.
1: 쉬었으니 쉬죠. 안 님매. 그랑게 뒤지 나무고.
2: 갔는 거유.
3: 야규.
0: 정려. 나듯이.
3: 스다지스.
0: 나듯이.
3: 지스 빨라. 꿀루마나.
0: 기브종도 기브견종도
3: 제다 지스발라 꾸롱 디데나야 된다 하지
0: 마 밥을 배야 저저 뭐 겨라니 냐 까도움도
3: 녀 삼바 된다 하지 신나 삼지 다 지스 제려 오시 기랑 게 귀여 줘봐 두스 두 시기 잠도 합 제베 마도 농지라나 알부 여지 기랑 게 뭐랑 게 시가 되는 제송 그러봐 다 지스 Nye kiraan ka sabjee, maraan loobsa gyabni yong duge. Pomo dii ina, gyan nui jay samjaya maang rishi dugi. Tak shabu. Da jis, gulu maa xa a. Nye ara linga chingu, ngana nye doos chid. Tu sim lima a.

0: 我们研究小了吧，对，这些多多这些呢，这个都是。
1: 大家想，俺们说，你们都来解释多多这些呢，他们研究的跟着有没有？三十六度的，确实等于哪了吧？这你说，我说，
2: 他们看看去，让你给带趟超市。
3: 他们看看去，能力第几强势？
1: 他们看看去，滚去厕所露水。哎呀，过来个，人家都是。
0: 这就是给了。
1: 哎呀，这就是，看谁能的，过来个，来写大学的。
0: 我来写。
4: 也要不是我，我是。闲了老百开元呐，人你准备三十个。第二年，我在了七月康庄银店，日月模具插动二了，真正我们人体的。第二年，再度点别三度银店。 당가라그회남방주지계산매도서두店第二年，土肉沙饼，品种沙饼。品种沙饼，别给米瑞卡给米莫那，团结他，亚洲银饼，土肉给年啊赞有了。中华米瑞集团草饼都是七零多东边，居宁早前行。 미리카와라 펜준 조옹타 비리 냠제제레 군디당에 개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크 뒤주로 슝는 개류 변종 사비 벽이 퇴무 타참비 뒤세 내비 피해기기 럼비토 뒤유라 피해기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기기 도시 사바 와다르 제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기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개비요. 변종 사비 지도 댐비 벽이 주진 띵여티 겐강 기몽시 등부 주바타 사두 겐강 군요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겐강 시에비 토가 서중 제주로 슝는 개비요. 변종 사비 탄삼 도댄타 허승 사댄기 지지 르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汤藏萨边，汤藏塔界界的六个前世的丹莲，第一个边，他连他的门主界老连别顿区，组队护大前缘。别别，土肉沙巴队，讲究人物沙巴的书。别给米瑞卡给迷蒙给，母体全用脸土肉沙边，当给培养自己老连特金丹莲，团结他就去，写别，写轮。 제도제 댐비에 지소 링루키의 변종 사바 둔지 매도 후다 제규이

계급니기 티웨 체시 토타 뷰그 타바 추제 토체기 레왕 직든 초보 준교로 시즈 카시 뎀비디 지조 정도기 카조 균총 체고 타지 초니뷰 지조 정도 름로타 공전 단위 세교 네버 냠도 송네 터주티 비리 탐습 체디 당니기 롱아 센사베 냠레 체시 랑린 야보 다르토 당경 개경키 냠경 비리 강리 체고 계급니비 치지타 계송 지디제기 탑주 전린 럼로 조교 고급을 지디 팀교 딘자 냠레 서도 당니 계공주외 니서 차주를 동디 타치도 동굴 니편 냠레기 망도 된도 동굴 타니 중국 초기 라오시왈 탑주 퇴지 체교를 숙겸네 냠레 퍼시 망도 동굴 中老江南起, Jelam Zajelita, Kali Dune. Lemgu Sabita, Sajitil, Shishi Nietzsche, Guru, Guddi Dandi, Jonglao Benjo, Kamre, Yamlegi, Bugu Tatu Donta, Rimbuto Dongu, Jungta Lausi, Tilanji Tegi, Janglam Yamtu, Che Gos Dani, Kukuna, Shigun Tiwen Chiwe, Yamji Yamtu, Nazam Tub Chegu, Shinleta, Luxu So, Sugun Kyogungi, Yamle Subdani, Meetup Ringluta, Chengzin Benjo So, Sada Kyogungi, Yamle Subdongu, Jungu Chogi, Mututi, Lausi, Renglu Jotsugi, Roram Chindu. Mimangi Sugun, the Tun Dendu Dongu Tansum, Chonibu, Dilu Jung Lao, the Tun Lo, Kukub Zidi, Ringleta, Lobso, Trading, Sunday Sogi, Yamle, Subdani, Saji Tungu, Mokdunta, Gekum Nigi Mimang Pinsu, Gunglumata, Zoa Summa Chapchigu. Jungu Chogi, Laos Shinian Bosogun Lishi, Lalin Dane, Mitchungyang, Top Tawe, Mansu Namjang, Mangu Junki. Chicho Situ, Tungu Chishu Chir Dongu Tansi, Laos, Tuyu Jungguina, Jungu Chigzatun, Gunkun Chedi, Kola Shibu, Chugu Kashi, Gabio Chene, Gujig Lumji, Nimju Huda Chishin. Jungu Dewe Netun Tan Tur Kajin, Gabio Tachi the Nawa, Jungu Chogi Jesu Yiran Shushin Yu. Laos, Gajita Sawugi Netun Chu, Nubakali Dungu Rugu Chishin Yu. Chonibu, Chongma Shok Di Chishu Chir Dani, Kola Shibu, Locho Gikogi Kiban Sungu, Shi Sumbri. Tolunki, Tadini, Niene, Lausi Dang Juyanki, Tigosujita, Gekugu Jushi, Gen Larian Kurji, Mushi, Tumtu Shooting Tango Yimata. Lao Jung Chiji Zune, Lo, Chujing Kota, Lao Jung Zatun Lor, Dakta Kiwe, Tunin Kijing Deyu. Lausi Chogi, Jungu Danta, Sishun, Mimang Jegi, Lausi Zor, Samachawata, Zachi Rogyo Nawar, Tochi Shukuyin. 参照书里年年习近平给提出三百中国开局点别基础人路广别组织网中国重置签不套马密东冷静穷中国第一年基础人路冷路谈批给着性别给客给提交他的大谈怎么能习得送他那么安全给怎么能准备干定都不是求生源中国批给穷委老是催别给批给着性别给客了密度切过别杂七娘娘点 他家老中中国第一年陆剧托给推个比较学了那边有些老师巧给我就爬了松托中国几个杂团军用切的这个数据习近平给端别可能是被北归开清人他人把给表学给人老师巧给巧你比只为年年了一让学给马赛给表他起的学的中国玩出在托北七十天平均一起电都当年给送他陈表电价给娘们来十多当年查到给不给不他 陆清科律所了,娘们都懂地懂地隐形,边疆从端他,马教跌对天空三边。女个长吗?成真边疆,听着不行列,健康科律所客供给娘们来舍得动他。日准别人盯着前列,推着三边,老中与内连完集团错不准有,出在体外托不立表,规定当对月期送不行。节目出去,瞧你别,当玩他,忙错,我一咋。 加工编教从端选举中研究所提供给娘们的一切参加规格帮不到人天津广播习近平堂彭丽元起迷茫操案前面十多层进图通轮当间了各式对不上不人蔡琴堂王毅所控制起火手有人朝鲜野猪党给解决书记朝鲜盲族人路迷茫集团给个给给端委员长金正恩给电讯到了中共中央给解决书记 中华毛泽东几个给主席近平给监督储备最严谈过年朝鲜毛泽东路民望集团几个多给端层之人偏别你不是给司机给看给司人里强给基层安宁给司机给看给原来创作作用难行连续连团也不必给个给你什么他连续温度交杯特具拉达起个我就应该吃过了出席局全场穷完杀他所列建了规定东给他毛泽东来偏给东给这一连团的行就难完莫设听别